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1: 민족의 멜로디 프로시언입니다. 오늘 민족의 멜로디 첫 곡으로 조선족 노래 민속놀이 졸시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중앙방송 전국 조선방송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신시대 여러 민족 간의 문화융합은 날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민족의 멜로디,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통해 우리나라 다양한 민족의 정서를 느껴보고 공감대를 확대해갑니다.

0: 21.3126657%, 21.3126651%, 21.3126587%.
1: 이 퍼센트수는 이미 멸종된 멸종위기종 비례입니다. 현재 멜 지구상에서 150가지 물종이 소멸되고 있고 생물종의 27%가 멸종위기에 처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근대에 들어서 멸종 속도가 자연 상태보다 1000배나 빨라졌습니다.
0: 21.3126671%, 21.3126672%.
1: 생물 멸종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속히 정지 버튼을 눌러주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인류도 계량기 속 멸종 수치로 기록될 것입니다.
2: 이어서 몽골족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들으실 노래는 동귀정.

0: 몽골족 노래입니다. 들으실 노래는 어머니.
1: 일루를 하라란 에그르트 밀라이슨 에이차슬루 아치타큼은 인허루앗 바홀우 그치 유르침비 기사 못했어.

0: 농부신 아침 햇살과 함께 참내곰 용설이 처음 자기가 직접 차장먹이로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참내곰 보호연구기지의 손님으로 섰던 용설입니다. 선조들이 생활했던 삼림은 오늘날 용설들의 새 생활터전으로 되었습니다. 하루종 햇살이 가장 좋은데 젊은 따오기 부부가 마른 가지와 풀잎, 이끼를 물어와 보금자리를 짓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어딘가 초라해 보이지만 몇 개월 뒤면 새끼 따오기들이 이곳에서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무덥고 습한 오후 시간의 울음 속 금왕색의 해남 아기 김팔 원숭이들이 오미를 꼭 끌어안고 10여 미터 높이의 수간 사이에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 아기 김팔 원숭이들은 키위와 야생 요시를 먹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저녁 시간, 말집집에 하나둘 불이 밝혀지자 먼 길을 걸어 이곳에 닿은 아시아 코끼리 일가가 길 한길에 자리를 찾아 숨을 돌리고 있습니다. 내일 그들은 새 요성길에 오릅니다. 룡리한 코끼리들은 새 집이 바로 저편에 아름다운 포장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1: 과학적이고도 합리한 자연보호지책의 구축에 힘입어 중국의 90% 육지 생태 시스템, 71% 국가중점 보호, 야생 동식물 종들이 국가적인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야생 동물들이 안전하고도 광활한 서식지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0: 같은 하늘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생물 다양성,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2: 이어서 가자 흑송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첫 곡으로 들으실 노래는 청춘

0: 저 수수께끼 하나만 잡을까요?
1: 좋죠.
0: 설산에도 있고 강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수도꼭지도 있고 그리고 우리 몸속에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너무 간단한데요. 물이죠.
0: 제가 말하려는 것은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1: 미세 플라스틱은 직경이 5mm 미만의 플라스틱 밀입자를 말합니다. 연간 인류 사회에서 산생되는 약 3억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재보내주지 못하고 점차 잘게 부서져 생물 순환 시스템에 진입하게 됩니다. 연구 결과 세계 83%의 상수도 수질에서 미

0: 미세플라스틱 성분이 검출됐고 적어도 50% 인류의 체내에 미세플라스틱 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 그럼 이번에는 수학 문제 하나를 내보겠습니다.
0: 얼마든지요.
1: 하루에 비닐봉투 두 장을 사용할 경우 1년이면 몇 장 정도 될까요?
0: 연계요.
1: 자, 수학 계산이 잘 안 되시는가 보는데요.
0: 네, 저희 뜻은 환경보호 차원에서 끼니마다 플라스틱 성분이 섞인 음식물과 식용수를 마시지 않기 위해 비닐봉투 가급적이면 쓰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플라스틱 오염으로 인한 위해가 상당합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 우리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맙시다.
2: 가사 후속 노래를 한 곡 더 보내드립니다. 들으실 노래는 흘러간 세월.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은 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중국 기상국에 따르면 태풍 노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 기상과학연구진은 처음으로 군진무인기 관측 방식을 통해 태풍 상륙 전 과정에 대한 고주파, 다차원 관측 실험을 전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군진무인기 기술을 태풍 통과 전 과정 관측에 활용한 것입니다. 해당 실험은 심수시 대봉반도에 위치한 중국기상국 저공경제 무인항공기상보장 야외과학실험기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실험기간 지속적으로 태풍 통과 역량 전후의 저공온도와 습도, 바람, 난기류 등 핵심 기상변수에 고도별 분포 관측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무인기의 비행 자세, 항적 편차, 전력 소모 변화 등 운행 변수를 수집해 극단적인 날씨 과정에서의 무인기 안전 비행에 대한 기상 제약의 경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전통적인 단일 무인기와는 달리 군진 무인기는 기상 하중 탑재체를 장착한 무인기 여러 대로 구성된 협동 관측 배열로 공역 내 여러 점과 여러 층에서 동시에 대기요소 탐사를 전개하고 무인기 간 협동을 통해 저공 3차원 공간에 대한 고밀도 데이터 수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 지점 탐측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내 저공 관측의 단점을 보완해 태풍 감시 측정 조기 경보 능력 향상에 실시간 핵심 자료를 제공하고 극단적인 기상 조건 하에서 무인기의 안전 비행 경계를 탐색하는 데 과학적인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앞으로 첨단 과학기술 성과들이 선사할 더 많은 편리함을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100편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은 당에 있다고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패방의 마을 당월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광주 예술박물원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사랑의 개주봉을 전달하는 양소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립추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정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100편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은 당에 있다고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청석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은 당에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요한 론단은 신시대 중국 특식 사회주의 사업에서의 당의 영도적 핵심 지위를 명확히 했으며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사상상의 통일, 정치상의 단결, 행동상의 일치를 강화하는 데 유리해 우리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정확한 방향을 따라 전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첫째, 중국 공산당의 영도적 핵심 지위는 당규약과 헌법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당규약에서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 노동계급의 선봉대이며 동시에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이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을 영도하는 핵심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에서는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제도이고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적 핵심 지위는 우리나라의 국체와 정체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전반을 총괄하고 각 방면을 조율하는 령도적 지위에 있습니다. 당의 확고한 령도가 있어야 전국 인민에게 튼튼한 기둥이 있게 되고 당이 잘 령도해야 나라가 잘 되고 인민이 잘 되며 민족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령도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세로서 오직 당의 령도를 견지하고 강화해야만 사회주의 제도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이 줄기차게 발전하도록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촉진하려면 근본적으로는 반드시 당의 확고한 령도에 의거하고 당이 방향을 잘 잡아주고 불패의 강대한 힘을 단합시키고 결집시키는 데 의거해야 합니다. 둘째, 당사와 신중국사가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오직 중국 공산당만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림을 떠밀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창건된 이후 시종 중국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초심과 사명으로 삼아왔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민족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쟁취하고 국가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해 왔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이 있을 수 없고 신중국의 번영과 부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당은 인민을 영도하여 신민주주의 혁명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으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고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습니다.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0: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은 당에 있다는 필연적인 논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셋째, 전진 도상에서의 각종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려면 반드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목표에 더욱 접근해 있으며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야단법석을 떤다고 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닌 바 전진 도상에는 필연적으로 예측할 수 있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위험과 도전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아직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올림막길을 토파야 하고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하며 얼마나 많은 갓난신고를 겪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점을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영광스럽고 간고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서의 관건은 당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당중앙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고 수호하며 전체 당원의 역할을 충분히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오직 중국 공산당만이 두 개 큰 국면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역사 발전의 대세를 파악하며 위대한 승리에서 분발 정진의 역량을 불러일으키고 시련과 좌절 속에서 경험과 교훈을 섭취하면서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인솔해 그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간섭에도 미혹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문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착오를 절대 범하지 않고 청산의 바위 틈에 뿌리내린 대나무 같은 강인한 의지와 백리 가는 사람은 90리를 반으로 잡는다는 명석한 두뇌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와 실천은 이미 증명했으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 증명할 것입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상록수를 보내드립니다.

0: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패방의 마을 당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의 공훈장인 패방의 마을 당월입니다. 패방은 력사가 황산에 남긴 공훈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월의 패방은 다른 곳의 목조 패방과 달리 황산에서 나는 돌로 만들었으며 돌과 돌을 연결하는데 못이나 기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수백 년 동안 끄떡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고대 중국인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월은 포시성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포시 가문은 원래 중국 북방의 산동에 살았는데 천여 년 전에 남하해 당월의 터를 잡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포시 가문 중에 명나라 때는 관직에 머문 사람이 많고 청나라 때는 사업을 벌인 사람이 많았으며 18대에 걸쳐 장장 400여 년 동안 포시 가문은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로 인해 포시 가문은 가문을 칭송하는 패방을 많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패방과 사당, 민가는 휘주 고대 건물의 절묘함을 이루는 3대 건축입니다. 안위 최고의 패방을 자랑하는 당월 패방 군락은 충성과 효도, 절개, 의리의 순서에 의해 배열된 7개 패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7개 패방 중 3개는 명나라 때, 4개는 청나라 때 세워 가장 일찍 세운 패방과 가장 늦게 세운 패방 사이의 시간 격차가 300여 년이나 됩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패방은 두 번째에 위치한 1520년에 지은 자효리 패방이고 역사가 가장 짧은 패방은 네 번째에 위치한 1814년에 지은 락선호시 패방입니다. 청나라 건륭 황제는 강남을 돌아보면서 당월의 패방 군락을 보고 효도는 이 세상 최고로 높은 리치이고 경치는 강남이 제일이라고 충성과 효도, 의리와 절개를 지킨 패방의 주인 포시 가문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패방의 주변에는 사당과 가오, 정자, 루각 등이 수려한 자연 속에 조화롭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월 패방은 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포시 종사인 돈본당은 속칭 남사라고 합니다. 1561년에 신축하고 1801년에 보수를 거친 돈본당은 대들보는 굵고 기둥은 약하며 건물 사이에 천정, 하늘의 우물이라는 의미의 자그마한 뜰을 조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당 안에는 또 가문의 교정을 적은 비석과 황제의 어명을 적은 비석을 망라해 도합 17점의 비석이 당월 포시 가문의 어젯날 영광을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남사 외에 당월에는 청의당이라고 하는 요사도 있습니다. 청의당이란 청백하고 절개를 지키며 착한 일을 하면서 독행을 쌓는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청나라 때 포계우는 포시 가문에 남성 주인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만 있음을 보고 여성 주인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세웠습니다. 여사는 음양의 원칙에 의해 남성 사당이 남양임을 감안해 북향으로 지어졌습니다. 여자가 사당에 들어가지 못하던 옛 관행을 깬 여성 전용 사당인 당월의 여사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여성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월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포가화원은 당월촌보다도 규모가 더 큽니다. 현재 이 화원은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개인 정원과 분재 관상지로 되어 있으며 무형 문화유산과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네스북에 신청 중입니다. 산과 물, 바위, 숲, 청석길, 복도, 루각, 분재를 한 몸에 모은 포가화원은 걸음마다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절경을 이룹니다. 오늘날 포가화원에는 각지의 분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광주 예술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광주 예술박물관의 전신은 1957년에 설립된 광주 미술관입니다. 2000년 중국 공정원 모백치 원사가 설계를 주도해 광주 미술관에서 광주 예술박물관으로 변신했습니다. 광주예술박물관은 해주구 예원로 198호에 위치했으며 2023년 11월 30일 정식으로 개방됐습니다. 광주예술박물관의 부지 면적은 3만여 평방미터에 달하고 총 건축 면적은 근 8만 평방미터에 달하며 층고는 8m 내지 19.5m에 달합니다. 건축은 물속에 피어난 영웅화를 주제로 령남 품격과 광주의 지역 특색을 두드러지게 표현했으며 독일 헤르조그르 사무소와 화남 리공대학, 광동 건축 디자인 연구소가 함께 설계한 것입니다. 광주예술박물관은 국가중점 미술관이자 국가 1급 박물관으로 지상 5층, 지하 2층으로 구성됐으며 21개 전시장과 디지털 전시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1,3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은 4가지 친환경 기술을 사용해 50%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했으며 5개 정면 모두 광전지 기술을 적용하는 세계 최초의 공공건축물로 거듭났습니다. 광주예술박물관에는 인류문물 118점과 3만 3천 점 이상의 국화, 서법, 유화 작품을 보유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업

0: 미술 전시관 중 하나입니다. 최근 광주예술박물관에서는 중국 고대 화파 예술전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회화 예술은 명청 시기에 이르러 중요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지역 화파의 부상과 번영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 구조의 변화와 지역 경제, 문화 건설에 대한 자각과 관계됩니다. 따라서 화파의 형성과 흥망으로부터 중국 미술사의 발전을 바라보면 지역 문화의 형성과 발전, 지역 간의 문화적 차이와 융합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화파의 흥망은 또 흔히 기법의 혁신, 심미의 변천과 새 사상의 태동을 동반하는데 이는 중국 미술의 변화를 고찰하는 주요 각도입니다. 광주예술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대 화파 작품에는 호주죽파, 절강파, 오문화파, 송강화파, 루동화파, 우산화파, 상주화파, 신안화파, 금릉화파 등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런 화파들이 경남 화가들에게 미치는 깊은 영향을 다루어 경남 미술의 발전 맥락을 그려냈습니다. 광주예술박물관은 광주탑과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으며 공동으로 광주의 새로운 중축선 문화경관을 구성합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사랑의 개주봉을 전달하는 양소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소영은 절강금어의 퇴직교사로서 올해 90세입니다. 10여 년간 그가 후원한 학생 수는 연인 수로 200여 명에 달하고 기부 금액도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그의 영향으로 그의 가족이며 학생들 모두 발벗고 나섰고 사랑의 개주봉은 지금까지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양소영은 강소송 려누낭시 관오년에서 태어났고 그 후에 남편을 따라 절강 금화에 왔으며 선호하여 현지 아반소학교, 영강시 고산소학교, 레포소학교, 레포초중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93년에 퇴직했습니다. 그는 또 2011년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소영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의 후원 방식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학습 성적이 좋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양소영은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한 학생들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양소영은 이러한 아이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데다 학습 성적까지 좋지 못하니 성장 과정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기가 일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되찾아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릇된 길로 들어서거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에 올바른 인도를 통해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양소영의 후원은 단지 한 번의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간만 나면 이들의 집을 방문해 온기를 전합니다. 90이 넘는 연세에도 양소영은 설명절 때면 학생들 집을 일일이 찾아 보조금을 전합니다. 명절날일수록 학생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따뜻함을 전하겠다는 양소영의 소신입니다. 후원 대상을 선정할 때도 양소영은 학생들 집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실제 상황을 요해합니다. 그는 이렇게 해야만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놓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양소영의 후원은 물질적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을 챙기고 그들의 성장과 함께합니다. 행여나 기억력 저하로 아이들을 잊을까봐 그는 상자 하나를 준비해 아이들의 자료를 남겼습니다. 학생들의 기본 정보와 연락 방식이 있으니 언제든지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정 방문을 할 때도 양소영은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미래를 계획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돕고 있지만 그가 교사로 일할 때 그는 더 다양한 방식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양소영은 자신은 100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200의 힘을 써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학생들도 양 선생님은 온 힘을 다해 어머니 마냥 학생들을 돌보는 선생님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1965년 강소에서 절강으로 와 출근하게 된 양소영은 처음에 사투리가 통하지 않아 학생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매 학기마다 아이들의 집을 세 번 방문했고 이로써 아이들에 대한 요해를 늘려갔습니다. 한 학기에 세 차례 가정 방문을 배치했습니다. 학생들 집이 보통 산에 위치해 늘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 산을 넘으면 앞에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가정 방문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양소영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먼저 학생 대신 학비를 지불했습니다. 강소에서 글을 가르칠 때도 한 학생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구체적인 상황을 요해한 후 자신에게 배급된 식량을 학생 집에 보냈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치 못했던 그 시절, 설탕과 만두는 귀하디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당시 양소영네도 가족 성원이 많아 생활이 어려웠지만 학생들이 찾아오면 늘 만두를 설탕에 찍어 먹을 수 있도록 대접했다고 합니다. 양소영은 비록 출세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사업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미안한 부분 없이 착실히 완성했다고 말합니다. 아껴 먹고 아껴 쓰면서도 학생들을 돕는 일이라면 늘 발벗고 나섰고 오랫동안 꾸준히 견지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도우려 애썼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묻자 양소영은 보답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양소영의 부모님은 그가 어릴 때를 이혼했고 그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수학교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올라갈 때 교과서가 2권에서 5권으로 늘었는데 돈이 부족해 마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소영은 동학들이 쉬는 시간을 타 교과서 내용을 베꼈는데 아무래도 진도를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수업 시간에 곁눈질로 옆에 앉은 친구의 교과서를 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학업 성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5학년 하학기가 되자 할머니는 양소영에게 공부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교장 선생님은 수학교 단계의 모든 교과서를 사서 저에게 선물했고 학비도 면제해 주셨습니다. 교과서가 생긴 후 저의 학습 성적은 단번에 올라왔고 그해 반에서 2등이라는 성적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양소영은 가정 형편 때문에 여러 차례 학업을 중단할 뻔한 곤경에 직면했었지만 그의 강인함과 친척 이웃 등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난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조학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제 와서 제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은혜로 은혜를 갚고 사랑으로 사랑을 갚아가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어려움으로 물든 지난 세월을 돌이키면서 양소영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그들의 분발 정신을 불러일으켰으며 나중에 이 아이들도 이러한 긍정적 에너지를 이어나가기를 당부했습니다. 90세 고령에도 양소영은 여전히 아이들 생각뿐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좀 더 아끼면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이 해줄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진심이 특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깁니다. 교과서를 살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려던 여자아이는 학교와 나라의 도움으로 계속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서 그는 직접 아이들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은 학생들도 후원 대호에 합류하도록 해 자신이 받았던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선의는 이처럼 한 세대 한 세대 이어지며 세상에서 가장 큰 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모류입니다.
2: 나도

0: 한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0: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0: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산 그리고 나무를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문화술래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립초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립초는 가을철에 들어선 때라는 뜻입니다. 립초 때에는 가을철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더위는 여전히 계속되며 하지와 추분의 바로 가운데에 해당됩니다. 음력 7월, 양력으로는 8월 7일이나 8일경이며 이날의 태양 환경은 135도입니다. 옛 사람들은 립추 15일간을 5일씩 끊어서 세계후로 나눈 후 매개후의 특징을 잡아냈습니다. 초후에는 서늘한 바람이 분다는 말이 있듯이 립추 후에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구에 북으로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서 사람들에게 시원한 감을 줍니다. 이후에는 흰 이슬이 내린다는 말이 있듯이 낮의 햇빛은 강한데 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온도 차이가 크게 생기므로 곡식들과 밖에 있는 기물들에는 령렁한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삼후에는 쓰르라미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때의 쓰르라미는 기온이 알맞춤하게 되자 나무가지 위에서 신나게 우는 것입니다. 립추라는 말 자체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이때로부터 립동 전까지 3개월이 가을입니다. 어쩌다 늦더위가 있기도 하지만 7월 7석을 전후해 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이때부터 가을 차비가 시작됩니다. 특히 이때 김장용 무나 배추를 심고 9월이나 10월 서리가 내려 얼기 전에 거두어서 겨울 김장을 대비합니다. 벼농사의 성패가 결정되는 시기로 벼가 누렇게 익을 수 있도록 논에 물을 빼주기 시작하며 옛날엔 맑은 날이 계속되기를 기원하는 기청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매기도 끝나가고 농촌도 한가해지기 시작하니 어정 7월 건들 8월이라는 말이 전해졌습니다. 립추라 해도 더위는 여전하여 늦더위가 계속됩니다. 이때쯤이면 변론에서는 목도열병과 고온이 지속되면 주로 발생하는 벼 멸구의 피해가 심해 목도열병은 일반 벼에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는 출수기로 쌀 감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방제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로 잘 지은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뜻밖의 복병인 사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리는 한 달에 음력 2일에서 4일, 17일에서 19일 두 차례 생기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때가 음력 7월 보름 전후인데 백중 부근에 사리 현상이 드높다 해서 백중사리라고 부릅니다. 바다의 수면이 올라가는 사리 현상은 태양과 달의 위치가 지구, 달, 태양 또는 태양, 달, 지구일 때 태양과 달의 인력이 합쳐져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겨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바닷물의 수위가 최고치로 올라 낮은 지대 농작물에 피해를 끼칩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옛날 우리 선조들은 기존의 재래종을 약간 개량한 벼씨로 벼농사를 지었는데 그 밥맛이 좋고 매우 찰졌습니다. 또한 볏짚의 길이가 길어 소의 사료로부터 초가 지붕, 가만이나 거적, 새끼, 녹근 재료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0: 독서는 무엇일까요?
1: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0: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1: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0: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벗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0: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1: 우리 함께 책이 선사하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2: 노래 민속놀이 좋을 시구를 보내드립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검총 소식이 콜롬비아에서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콜롬비아 데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에게 유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0: 새 사상으로 새 노정 인솔, 문명의 뿌리와 맥락을 지켜 문화유산이 시대의 광채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중국인민은행이 15차 5기는 전망계획, 개혁발전계획을 발표해 금융지원 강화로 소비 진작과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0: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 수소에너지 산업이 시장구동의 새 단계로 매진할 전망입니다.
1: 보도요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8월 11일 습근평 국가주석이 콜롬비아에서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콜롬비아 데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에게 위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콜롬비아에서 강진이 발생해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했다는 소식을 놀랍게 접했다고 표했습니다. 나는 중국 정부와 중국인민을 대표해 조난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조난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진심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데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이 영도하는 콜롬비아 정부의 인솔하에 콜롬비아 인민이 필연코 일심협력해 조속히 재난을 이겨내고 삶의 터전을 복구하리라 확신합니다.
1: 문물과 문화유산은 중화민족의 유전자와 혈맥을 담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문물 보호와 활용, 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문물과 문화유산의 다중 가치를 발굴하며 종합문화와 중국 정신을 담고 있는데 더 많은 가치 상징물과 문화상품을 전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전국의 문화유산 박물관 시설은 관람 열풍을 맞이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 각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끌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고대 유적과 문물을 통해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합문화의 보물들은 보호와 전송 속에서 끊임없이 시대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경덕진 도양리 소가요에서 고풍스럽고 엄숙한 전통 장작가마 개막식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장인들은 조심스럽게 가마 안에서 일렬로 누르센 상자와 그릇을 꺼내고 고대 경덕진 장작가마에서 도자기가 생산되던 번창한 모습을 재현했고 현장에 있던 관광객들로 하여금 천년 도자기 가마의 생생한 분위기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관광객 체온은 하나하나 정교한 도자기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며 경덕진 수제 도자기 산업의 천년 전통을 느낄 수 있어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자기는 중화의 보물이고 중화 문명의 중요한 명함입니다. 2023년 10월 습근평 총서기는 경덕진을 시찰하면서 도자기 산업을 한층 더 강하게 성장시키고 천년 도자기의 도시라는 아름다운 명함을 더욱 빛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의 간절한 기대는 도자기 문화를 계승하고 중화의 보물을 지키는 데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올해 7월 25일 경덕진 수공 도자기 유적이 성공적으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돼 세계유산 목록에서 도자기 주제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현지에서는 만 다섯 곳의 핵심 세계유산 지점을 기반으로 다섯 개의 세계유산 주제의 관광 노선을 선보였습니다. 경덕진시 문화방송관광구 선전보급과 오해천 과장은 이 다섯 개의 세계유산 명품 노선은 관광유적지, 고대 도자기 가마유적 그리고 옛 도시의 거리와 골목 등 귀중한 자원을 구슬처럼 꿰어 생생한 도자기 문명 회랑을 펼쳐 보였다고 소개했습니다. 방문객은 천년을 넘어 전해 내려온 동양 도자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문화유산은 찬란한 중화문명의 강력한 증거로서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소중한 재산이라고 표했습니다. 올여름 세계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 관광 트렌드로 되었습니다. 하남성 안양에서는 운호가 계속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각지에선 관광객들은 운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3000년의 은상 문명의 기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주관은 정적인 유물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안경 없이 보는 3D 전시와 갑골문 그리고 몰입식 체험도 매우 재미있었다며 아이들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정말 아름다운 은어 문화 창의 제품도 많이 있어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용량 강화와 옵태 혁신을 통해 점점 더 많은 문화유산이 우리가 직접 만지고 느끼며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비단의 길, 장안천산회랑의 도로망의 중요한 거점 중의 하나인 신강 창길조 짐살현 북종고속 요적지는 귀중한 문물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VR과 현장 학습 등 형태를 통해 역사를 살아 숨쉬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광지 직원 부강은 이번 여름 방학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면에서도 개선을 이루어 몇 가지 패키지 상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들은 역사도 배우고 더 깊이 있는 체험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 문화유산은 중화민족의 유전자와 혈맥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를 경외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채 사람들은 그 안에 몸을 담습니다. 하나하나의 문화유산은 더 이상 고립된 고대 건물이나 고대 유적지만이 아니라 역사의 기억을 담고 있는 문화의 전당입니다. 중국화 속의 시골이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가진 안희송 항산시 의현 소재 고툰에 들어서면 어디서나 함께 길을 걷는 가족 단위의 부모와 자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기설기 얽힌 옛 골목길을 누비며 정교한 회족 벽돌 조각, 목조 조각, 석조 조각을 살펴보고 오래된 회주 이야기를 들으며 걸음걸음마다 펼쳐지는 풍경 속에서 천년 고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낍니다. 소재 관광지 운영교 부경리인 천분부는 우리는 무형 문화유산 전시 공연, 고촌 야간 관광, 문화 연구 학습 등 특색 있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선보이고 있고 천년 고촌의 문화적 토대를 바탕으로 정적인 고대 건축 자원을 역동적인 문화 수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년의 문맥은 끊임없이 이어져 생명을 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 유산 총수는 61건인데 그중 문화유산이 42건, 문화와 자연의 이중유산이 4건입니다. 습금평 문화사상의 지도하에 중화문화의 보물은 보호와 전승 속에서 끊임없이 시대의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0: 중국인민은행 15차 5개년 전망계획 개혁발전계획이 최근 발표됐습니다. 계획은 금융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중앙은행 제도를 완비하며 경제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계획은 과학적이고 건전한 통화정책 체계와 전면을 아우르는 거시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통화와 신용정책 수단의 총량 및 구조적 기능을 잘 발휘하게 되며 환율 형성에 있어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고 인민币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금융안전보장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중점 분야의 금융위험 부담을 안정적으로 해소하게 됩니다. 계획은 과학기술 혁신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금융체계를 구축하고 채권시장 과학기술 전용판을 고품질로 건설하며 금융의 친환경 발전 및 저탄소 전환지원 효율을 제고하고 포용적 금융체계를 지속적으로 완비하며 노후 금융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 금융을 가속화하며 금융지원을 강화해 소비를 진작하고 확대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활력과 탄력성을 갖춘 현대 금융시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인민币 국제화를 추진하고 국제무역과 투자 융자에서 인민币 사용을 확대하게 됩니다. 디지털 인민币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신용정보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1: 국가에너지국이 8월 11일 중국 수소에너지 발전보고서 2026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0: 그린 메탄올 주입 능력을 갖췄으며 가동 중인 순수소 파이프라인의 길이는 350km를 넘어섰습니다. 장거리 중량 적재, 친환경 선박 연료, 저고도 경제 등 분야에서 시범 적용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연료 전지 자동차 약 8,000대를 보급하고 수소 기반 연료 선박은 누적 운항 10척을 넘겼으며 누적 공개 또는 시험 비행된 수소 동력 무인기는 30종을 넘었습니다. 15차 5기는 계획 목표를 향한 다원화된 수소 에너지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리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소 에너지 산업은 더욱 두드러진 발전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신형 에너지 체계 구축과 에너지 강국 건설을 가속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할 것을 전망됩니다. 화북전력대학 수소에너지기술혁신센터의 류건국 주임은 수소에너지는 친환경 전력의 소화 난제를 해소하고 최종 부문의 심층 탈탄소화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계절을 하는 장시간 저장, 산업용 고온 대체, 친환경 화학원료의 혁신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소에너지의 다중에너지 결합 특성까지 더해지고 대체할 수 없는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수소에너지 및 그 파생물인 그린 암모니아와 그린 메탄올은 우리나라 석유 가스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의 자주적인 보장을 재구축하는 데 새로운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보고는 또 2025년 전 세계 수소 생산과 소비 규모가 약 1억 900만 톤으로 동기 대비 약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유럽 두 지역은 전 세계 재생수소 생산 능력의 70%를 넘는 부분을 합산해 기여했습니다. 전 세계 수소에너지 산업은 시범 단계의 탐색에서 점차 질서 있는 돌파 국면으로 들어서는 중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1: 중앙기상대가 11일 오후 태풍 돌핀의 번호 편성을 중지했지만 돌핀의 잔여 시스템과 찬 공기의 공동 영향으로 15일까지 10여 개 성에서 폭우 또는 매우 강한 폭우가 예상되고 하남, 산동, 안위 많은 지역에는 매우 강한 폭우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홍수 및 태풍 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면서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호북 여러 지역에 비 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폭우 또는 집중호우가 나타났으며 7급에서 10급의 돌풍이 동반될 예정입니다. 그중 양양에는 큰 폭우가 내렸습니다. 현지 수리 부문은 긴밀히 협동하면서 감독 지도팀을 현장에 파견해 핵심 위험 지점에 대한 감독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양양시 응급관리국 총공정사 마효용은 점대점 방식으로 향진을 추출 점검하고 산사태와 홍수 고위험 행정촌 천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시 차원에서 9,087명 내 비상대응 인력을 편성하고 선박과 보트, 배수, 통신 등 각종 구조 장비를 완비했으며 홍수 방지 물자를 비축했습니다. 12일에는 하남성 정주, 개봉, 평정산 등지의 일부 현과 시구에 매우 강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한 강수와 일부 지역의 뢰우성 돌풍 등 강한 대류성 기상현상도 동반됐습니다. 지형의 영향으로 이번 태풍으로 인한 강수는 태항산, 보구산 산악지역의 바람을 맞는 사면에서 다소 강화됐습니다. 현재 하남성은 홍수방지 비상대응을 3급으로 격상했고 성내 15개 대중형 저수지에서 사전방류를 실시해 저수지를 비워 홍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남성 수리청 홍수가뭄 재해방지처의 유관과 부처장은 이미 홍수방지 작업반을 파견해 각 시의 현장에 나가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산악지역의 산사태성 홍수재해 방지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풍의 외곽순환과 북쪽 찬 공기의 공동영향으로 호북의 강수는 12일에도 계속되고 일부 지역에는 폭우가 내릴 예정입니다. 형대시 신도구 동천구촌의 동천구 저수지에서는 직원들이 비상상황에 대한 관측을 면밀히 진행함으로써 하류 지역 주민과 도시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0: 홍대시 신도구 주약관계구 사무센터의 모의 부조임은 시간당 강우량이 30mm를 넘으면 강우량 관측 시스템이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기에 우리가 홍수 상황을 즉시 판단하고 대응 계획을 가동하기가 수월해진다고 말했습니다. 12일부터 13일까지 산동성, 조장, 제령, 료성 등지에 많은 비에서 폭우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매우 강한 폭우가 내릴 것입니다. 조장시 설성구에서는 창고와 물자 보관소 12곳을 설치하고 배수 펌프와 위성 전화, 대형 기계 등 장비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조장시 설성구 도농 수자원 관리국 하도 관리실의 리옥강 주임은 하천과 저수지의 수위와 수문 상황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수리 공정을 과학적으로 조정하며 비상 긴급 구조 인력을 미리 배치해 수자원 분야의 홍수 방지와 안전 방어선을 확실히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경시 홍수 가뭄 방지 지휘부는 11일 홍수 방지 2급 비상 대응을 발령했고 시 전역이 신속히 홍수 방지 관련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도심의 물이 고이기 쉬운 지점에는 미리 배수 설비, 물막이판 등 시설을 갖춰두었습니다. 11일 오후 6시까지 산간 지역의 위험 마을과 위험 가구, 저지대 마당 등 홍수 피해와 지질 재해 위협을 받는 지역의 주민들은 모두 대피를 마쳤습니다.
1: 8월 12일은 제15회 세계 코끼리 날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아시아 코끼리 개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온남성의 야생 아시아 코끼리 개체 수는 오히려 역성장하여 1976년 140여 마리에서 현재 약 400마리로 증가하는 등 보호관리 성과가 뚜렷했습니다. 조발흥은 온남 보이강현 아시아 코끼리 관측팀의 팀장입니다. 오후 2시 30분 팀원이 강평진 말로가촌 부근에서 코끼리 무리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간단히 정심을 먹고 무인기를 충전한 뒤 조발흥은 승합차를 몰고 출발했습니다. 조발흥은 해당 코끼리 무리에서 현재 8마리가 포착됐다며 나머지 코끼리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야생 코끼리는 위협을 느끼면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조발흥은 코끼리 무리가 도로 근처에서 활동하는 것을 감지하면 즉시 도로 양쪽 끝에 경고 표지를 설치하고 아시아 코끼리 관측 조기 경보 플랫폼과 전급 업무 채팅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코끼리 무리 위치 정보를 전송하여 주변 주민들이 대피하도록 하고 사람과 코끼리의 접근을 철저히 방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관측 방식도 지속적으로 승격되고 있습니다. 2021년 조발흥은 무인기를 도입했는데 현재 팀에는 열화상 기능을 갖춘 무인기 7대가 있어 24시간 추적이 가능합니다. 조발흥은 밤에 코끼리가 어디로 가든 열화상으로 볼 수 있으며 말과 가까워지면 즉시 경보를 발령할 수 있어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날 발견된 8마리의 아시아 코끼리는 말 흙길을 따라 느슨한 대형을 이루며 천천히 걸어가면서 길가의 풀과 바나나 잎을 따먹었습니다. 조발흥은 아시아 코끼리가 걸어가면서 먹이를 찾고 길을 활보하는 모습에 익숙합니다. 그는 아시아 코끼리 무리가 단추로 깊이 잠든 장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옥수수밭 한 가운데서 7마리의 아시아 코끼리가 모두 옆으로 누워 편안하게 잠든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강성현 아시아 코끼리 관측원 소승빈은 코끼리는 일반적으로 지대가 높고 물과 가까우며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선택한다며 물을 마시면서 주변 동향을 살피기에 편리한 위치를 찾는다고 소개했습니다. 평소에는 코끼리 무리가 단추로 깊이 잠든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으며 주변 환경에 대해 안심할 때 깊이 잠든다고 합니다. 관할 구역 내 아시아 코끼리 개체 수가 해마다 늘고 활동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지에서는 장비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관측팀도 처음에 몇 명에서 25명의 전문 관측팀으로 성장했습니다. 조발흥은 아시아 코끼리 관측 업무를 시작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관할 구역 내 아시아 코끼리 개체 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2024년에는 새끼 코끼리 6마리가 태어났고 2025년에는 7마리, 올해는 3마리의 새끼 코끼리가 태어났습니다. 조발흥은 매년 새끼 코끼리가 태어나고 코끼리 무리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0: 온라인 플랫폼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2026년도 영화 흥행 수입이 246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관객 수는 연인 수로 6억 2천만 명을 초과하고 총 상영 횟수는 9,28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영화 평균 티켓 가격은 39원 60전으로 하락해 작년 동기 대비 4원 30전 내렸습니다. 올해 국가에서는 영화 경제 촉진에 해 특별 행동을 시작했고 연간 최소 12억 원의 대중영화 관람 보조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국호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집트 한학자 사이드가 중국 공산당의 세계적인 흉금을 높이 평가한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집트 한학자이자 시크마이트 문화세력그룹 총재인 아흐메드 사이드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이민을 끌고 중국 특색의 현대화기를 걸어왔다며 중국식 현대화는 많은 발전 도상국에 휴먼한 참고적 우위를 제공한다고 표했습니다. 25년 전 사이드는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2010년 그는 처음으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후 그는 중국에서 유학하고 생활하면서 중국 도서 번역 출판 회사를 설립해 이집트와 중국의 문화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사이드는 이집트와 중국을 오가며 중국에 대한 관찰과 리해를 기피했습니다. 사이드는 장기계획, 사회동원, 고효율, 실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중국 공산당의 능력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드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 뚜렷한 문제지향성을 가지며 현실적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탐구하고 개선해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돌을 더듬으며 강을 건너는 것과 실사구시하는 중국의 관리 철학은 중국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도 국가의 안정과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이는 중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드는 중국 공산당은 이민에 대한 두터운 정감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의 정밀 빈곤 퇴치 정책은 진정으로 이민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공 사례에서 빈곤 퇴치는 교육, 의료, 교통, 주택, 산업 정책과 결합되었습니다. 향촌 전면 진흥은 농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재, 교육, 산업 등과 결합되었습니다. 사이드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고대 문명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 우수 전통 문화에서 지혜의 자양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유전자를 지속적으로 계승하면서 시대를 선도하는 강력한 힘을 응집했습니다. 이집트와 중국은 모두 유관 역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실천과 경험은 이집트에 귀중한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사이드는 중국 발전 경험의 가장 큰 가치는 세상에는 모든 국가에 더 부합하는 현대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의 성공적 실천은 모든 국가가 자국의 역사, 문화, 현실에 기초하여 자국에 알맞는 발전 경로를 탐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줍니다. 사이드는 현재 세계가 새로운 격변과 조정의 시기에 처해 있다면서 100년 불위의 대변국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지정학적 구도가 심층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 공공보건, 식량안보, 인공지능 관리 등 글로벌 과제는 일방주의와 제로섬 사고가 전속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는 중국 공산당이 제안한

0: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 이념과 4대 글로벌 구상은 세계의 물음과 시대의 물음에 답하는 것으로서 그 현실적 의의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드는 이런 중국 공산당의 세계적인 흉금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집트 한학자 사이드가 중국 공산당의 세계적인 흉금을 높이 평가한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업계가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 재벌을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1: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2: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컬입니다. 셋,
3: 저의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인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인이 돼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주얼단입니다. 오늘 학습 시간 건에서는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병이 저하는 종고를 보내드리고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건에서는 신강의 사막화 방지와 관리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 관세가

0: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1: 학습은 성장 진보의 계기. 청년은 정추의 학습의 황금 시기. 인내바 학습을 주요 임무. 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 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2: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3: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0: 길을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스금팽이 좋아하는 전고 오늘은.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생태문명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4: 로선공은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리혁이 나를 바로잡아주니 이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고전 명편으로 천고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옛날부터 존재해온 생태문명의 문제를 명확히 해명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성장과 번식에는 모두 자체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연의 법칙을 관찰하고 연구하며 존중해야만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자면 더욱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이해하며 천인 합일의 고대의 지혜에서 풍부한 자양분을 얻어야 합니다.
5: 방금 양 교수님의 해설을 듣고 저도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태문명 건설의 리념을 제기한 것은 실제로 많은 면에서 중국 고대인의 지혜에 암묵적으로 부합합니다. 아래서는 세계 면으로 생태문명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6: 무엇을 생태문명이라 할까요?
5: 생태문명의 실질과 함의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연관의 각도에서 볼 때 생태문명의 핵심 요의와 본질적 특징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이라는 높이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고품질 발전의 내재적인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입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귀여운 참대곰 다섯 마리가 죽순을 맛있게 먹으며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 뒤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경 림업대학 막스주의 학원 청년 교사 양철 선생님을 모시고 참대곰 보호연구센터에서 느낀 중국 야생동물 보호 성과와 생태 환경 호전이 가져다준 새로운 기상을 들어보겠습니다.
7: 저는 북경 림업대학 사상정치과 교사 양철입니다. 생태문명 교육의 전형적인 사례와 직접적인 생태변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저는 참대곰의 고향인 사천 와룡으로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참대곰 보호연구센터 신수평 기지에서 직원들이 새끼 참대곰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참대곰 아빠로 불리는 장화민 교수를 만났습니다.
8: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곧 참대곰을 위해 대나무와 잡곡떡을 준비할 겁니다. 같이 가볼까요?
7: 좋습니다.
8: 갑시다.
7: 지금 뭘 하시는 겁니까?
8: 참대곰들을 위해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나무입니다. 이렇게 굵은 대나무를 우리는 먼저 부숩니다.
7: 이게 부순 건가요?
8: 네, 부순 겁니다. 부수면 참대곰들이
7: 쉽게 씹을 수 있겠네요.
8: 씹기 편하고 깨무는 데도 좋습니다.
7: 대나무를 부수는 것은 참대곰들이 더 잘 먹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지내에서 참대곰의 음식은 대나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맛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 식자재는 무엇입니까?
5: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곡물과 비타민

0: 밤인 미량 원소가 들어있습니다.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
1: 신수평 기지 내에서 참달곰은 세심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다른 한 기지인 호도평에서 저는 참대곰 야생 훈련 장면을 만났습니다. 훈련 중인 참대곰은 전문가와 직원들의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야외 생존 능력을 인정받으면 자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 구역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위장복을 입어야 합니다.
0: 위장복을 입는 이유는 새끼 참대곰들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여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0: 지난 세기 80년대부터 이곳 연구자들은 구조된 야생 참대곰으로 인공번식을 시도했습니다. 20년이 넘는 노력 끝에 참대곰 번식 분야의 3대 난제인 발정난, 교배 수태난, 생존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현재까지 이곳에서 인공 번식된 참대곰은 전 세계적으로 군종질이 가장 좋고 수량이 가장 많은 인공 사육 참대곰 개체군으로 되었습니다. 데이터 변화의 뒤에는 수많은 연구자들의 수십 년간의 분투가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육된 참대곰들은 야생 적응 훈련을 거쳐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 야생 소집단의 개체 수를 회복시키려는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현재까지 중국 참대곰 보호연구센터는 이미 9마리의 참대곰을 삼림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생태환경이 날로 개선되고 서식지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참대곰뿐만 아니라 금사원숭이, 타킹, 설표범, 꼬마 참대곰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이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1: 병어근인 습근팽이 저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생태문명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신강의 사막화 방지와 관리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나라 최대 사막인 다클리마칸 사막 변두리에서 삼북 공동 공략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자는 국가 림업 초원국 삼북 공동 공략전 신강 기자행 행사에서 호탄으로부터 조말까지 병탄 주둔지로부터 사막화 관리 시험 기지까지 일선 사막화 관리 일꾼들이 땀과 지혜로 하나의 녹색 목도리를 엮어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총 면적이 33만 7,6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세계 제2 이동 사막인 다클리마칸 사막은 신강 남부의 가시 지역과 호탄 지역, 악수 지역, 바양골은 몽골 자치주 등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오랫동안 모래바람의 고통을 겪어왔으나 이 자리를 지키며 사막 방지와 사막 관리의 기적을 써내려갔습니다. 수디 우마이 돌수는 신강 호탄현에서 천무의 모래땅을 임차하여 보리수 나무를 심어 가장 아름다운 과수원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그녀는 마을 주민 18명과 함께 모래 언덕을 평탄하게 하여 대과 보리수, 밀, 자주개리 등을 심는 작업에 힘써왔습니다. 현재 작물은 성장세가 량화합니다. 사막화 관리 경험을 떠올리며 수디 우마이 돌수는 모래 폭풍이 몰아치면 자주개자리 씨앗이 날아가 버려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된다면서 가끔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도 모르게 한바탕 울곤 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비된 점적관계 시설과 무럭무럭 자라는 대과보리수를 바라보며 그녀는 사막화 관리에 힘쓰는 것은 후손들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탄현 림업 초원국 당조석이 묘국장인 아블리커모 사월은 현재 호탄현의 사막화 관리 면적은 9만 1,300무에 이르고 1,845가구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현지에서는 보리수, 개뿌들 등 내항과 내근성 품종을 선택하고 자주개자리와 소사철을 혼합해 파종했습니다. 올해 3월 이후 호탄현에서 접목한 대과 보리수의 생존률은 85%에서 90%에 달했습니다. 아블리커무는 대과 보리수의 시장 가격이 1kg당 20원에서 30원이라고 할 때 3년 차에 결실이 시작되면 무당 년 수입이 1,500원에서 2,000원에 달하고 혼작한 자주 개자리는 무당 약 2,000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호탄 사막화 방지와 사막화 관리 시험 기지에서 귀향 창급 청년 소조양은 300-100무의 무성하게 자란 자주 개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위공업대학을 졸업한 이 청년은 토목공정 공상관리를 전공했지만 결국 농업에 뛰어들기로 선택했습니다. 소조양은 저는 10살 때 부모님을 따라 호탄으로 왔습니다. 어릴 적에는 모래바람이 유독 심했는데 흙풍이 불면 손을 내밀어도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여서 대낮에도 집에서 불을 켜야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현재 소조양은 시험기지에서 1만 무의 자주개자리와 8천여 무의 밀을 재배했습니다. 당해의 모래를 다스려 당해의 효과를 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조양은 콩과 식물인 자주개자리는 근류균이 공기 중의 유리질소를 고정시켜 토양을 매우 비옥하게 만든다면서 자주개자리를 심으면 환경에 유조하다고 말했습니다. 조말현 하동사막화관리역에서는 강풍이 수풀을 쉽게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남북길이 23km의 생태회랑과 10만여 무의 조림이 토지사막화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소사철 숲 아래에 육종용 6만 7,700무를 접종했고 문광과 담백상 등 다양한 사막형 경제작물도 도입했습니다. 2025년 생산액은 1,673만 원을 돌파하여 생태적 효익과 경제적 효익을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조말현 당위원회 상무위원인 하지한은 조말현은 14개 기업을 사막화 관리에 참여시켜 생산으로 관리를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구도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삼림보호원 증대유는 신강 생산건설병탄 제2사 31탄에서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2021년 강서성 출신인 그는 가족을 이끌고 신강으로 와서 동료들과 함께 생태림의 일상순찰과 병충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대유는 신구 생태림의 관리 보호에 힘쓰는 동시에 사막에서 생산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림화 경제 방식으로 약재 등을 혼잡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1탄이 위치한 구역에서 구르크 타크 사막과 다클리마칸 사막의 가장 가까운 지점이 한테 3k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두 사막 사이의 거리는 10km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중국 림업과학원 생태연구소 연구원 주아연은 앞으로 우리는 삼북지역 전체에서 다양한 사막화 관리 모델을 구축해 동부에는 관목과 감초, 황기 등 약용 식물이 있고 중부와 서부에는 육종용 외에도 대과 보리수 같은 근거류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아연은 현재 곤옥시와 협력하여 림목 종자자원 저장고를 건설한 중국 림업과학원은 이미 100여 가지 사막화 관리 식물 품종을 보존하고 있는 동시에 병충해에 강하고 방사와 고사 효과가 더 우수한 중조 1호 등 품종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타클리마칸 사막 벤두리에는 총 길이가 3,046km에 달하는 녹색의 방어대가 구축된 것을 기반으로 938만 마리를 안정적으로 더 확장함으로써 사막 벤두리의 고착폭을 110m에서 7,500m까지 다양하게 늘렸습니다. 산업 기반의 사막화 관리, 주민 주도의 사막화 관리, 물량에 맞춘 녹지 조성, 군단과 지방의 연동 등을 통해 신강은 생태적 효과, 사회적 효과, 경제적 효익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사막화 관리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뉴스 수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초장.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 관세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미국 정부가 또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미국 25개 주는 8월 3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정부가 최근 소위 강제노동을 이유로 60개 국가와 지역에 부과한 관세가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미 다수의 미국 기업들도 이번 신규 관세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당 조치의 효력 정지 또는 철회를 법원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신규 관세 조치는 7월 23일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였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조치를 만료된 글로벌 수입 관세의 대체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수입 관세 자체도 미국 최고법원이 미국 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력법에 근거하여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후에 마련된 대체 방안이었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남발함으로써 줄곧 소송에 시달려 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신규 관세 조치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정부가 301 조항을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301 조항은 미국 정부가 소위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 판공실이 특정 무역 동반자의 미국 시장 접근 제한, 지식재산권 침해 등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 기업과 주 정부는 미국 정부와 대통령이 특정 무역 행위를 겨냥한 법적 수단을 전 세계 무역 동반자에 대한 보편적 과세로 확대할 권한을 아직 얻지 못했으므로 개별 사안 처리에 사용되는 법안 조항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는 입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무역 정책의 제정과 집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1974년 무역법, 국제긴급경제권력법 등 법률 내 관련 조항들이 바로 이 범주에 속합니다. 관련 기업과 주 정부는 미국 정부가 이러한 법률들을 이용하여 의회가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대통령이 무역법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과세를 시행할 경우 사실상 제한 없는 과세권에 가까운 권한을 획득하게 되어 미국 헌법이 정한 무역 권력 분배 구조가 변질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기업과 주 정부가 미국 정부를 고소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며 미국 경제학자인 조셉 스티글리츠는 최근 발표한 글에서 미국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더 많은 가치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미국 경제 자체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왜곡된 세금이 미국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수입 원자재, 부품,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높은 관세는 곧 더 높은 비용을 의미합니다. 미국 공상업계는 관세 남발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통화 팽창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해 왔습니다. 미국 전국 소매연합회 등 기관은 관세 인상이 소비자와 기업의 수백억 달러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추산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조달에서 기반시설 건설에 이르기까지, 정부 운영에서 지방발전에 이르기까지 미국 각주 정부 역시 점점 더 높아지는 운영비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많은 미국인들은 정부의 잦은 관세 인상이 미국의 글로벌 무역체계 내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훼손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자국의 법률을 제정할 수는 있지만 국내법을 국제규칙 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내법을 자주 인용하며 관세를 남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국내 법률 체계 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스스로가 인정하고 참여하여 온 국제 무역 규칙 체계에도 완전히 위배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301 조항을 예로 들면 이미 1998년에 유럽 동맹은 해당 조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협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 동맹 측은 당시 301 조항이 일방적으로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에게 부여하였다면서 이는 WTO 회원국이 분쟁을 다자간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WTO는 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전문가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심리기관 WTO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다자간 분쟁 해결 기재를 통해 해결하고 WTO 의동의를 얻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보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전문가팀은 미국이 약속을 위반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는 곧바로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판사 선출을 저지하면서 2019년 12월부터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일방적 관세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다른 경제체들이 더 다양한 무역 동반자, 더 안정적인 공급망 체계 그리고 더 균형 잡힌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을 모색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4: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4: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4: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요즘 본인 컵으로 커피를 사는 것이 유행인 걸 아십니까? 본인 커피컵 하나가 도신들이 아침에 외출하는 표준 아이템이 되었고 본인 컵 구매 시 할인은 상인들의 판촉으로부터 대중의 조탄소 생활 공감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돈을 절약하는 작은 기교로부터 환경보호의 새로운 자각에 이르기까지 개체 선택으로부터 도시 풍조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컵을 휴대하는 것은 돈은 소수 행위가 아니라 사회 문명, 새로운 소비 리념과 생활 태도를 반영하는 신선한 담채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커피 브랜드들은 본인 컵을 소지한 고객들에게 이원에서 발원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돈을 절약하는 것 외에 이 장부는 더 깊은 생태적 의의가 있습니다. 중국 제품의 전 생명 주기, 온실가스 배출 개수 뱅크, 공중환경연구센터의 조사 연구 수치에 따르면 한 번에 본인 컵을 사용하면 약 40g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 꾸준히 사용하면 1년에 누적되는 탄소 감소량은 나무 한 그루를 심은 것에 해당하다고 합니다. 본인 커피컵 열풍에 힘입어 중복 사용 가능 논리는 도시락, 디저트 그릇 등 더 많은 용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일부 베이커리 매장들은 자발적으로 컵이나 포장 박스를 휴대한 고객에게 소폭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부 패스트푸드점은 본인 도시락 료금이나 행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회용 컵이 편리하고 저렴하여 소비의 주류가 되었는데 대량의 종이컵, 플라스틱 컵이 빠르게 사용되고 빠르게 버려졌습니다. 세계에서 매년 약 5천억 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데 연결하면 달을 85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중에서 대량이 최종적으로 환경으로 유입되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부서져 수체 도약, 나아가 인체 건강에 장기적인 위협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원인 때문에 본인 컵의 가치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매번 재사용할 때마다 이는 바로 자원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자체입니다. 상해에서 시작된 본인컵 친환경 소비 기풍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모 플랫폼의 수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미 17,000개가 넘는 상가가 본인컵 라벨을 개통한 가운데 그중에서 상해가 2,200여 개로 전국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좋은 소비 기풍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본인 컵으로 커피를 사는 것이 유행이라는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립니다. 네, 라디오 세상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해바라기.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신시대 통일 전선 사업을 강화하는 데서 근본은 당의 용도를 견제하며 전당적으로 상하가 함께 추진하고 관련 부문들이 협동 및 련동하는 사업 국면을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 전선에는 각양 당파와 민족, 계층, 군체, 종교신앙 그리고 각양 사회제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각계 인사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결집시키려면 반드시 강대한 결집력과 영향력, 호소력을 갖춘 강력한 용도적 핵심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용도, 특히 당정의 집권적 통일 용도를 시종 견지해야 합니다.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용도, 특히 당정의 집권적 통일 용도를 강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확립을 결연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결연히 실천하며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종단 결책과 포지를 애누리 없이 관철 실시하고 통일 전선의 각 분야의 성원들을 당의 도리에 기밀히 단합시키는 것입니다. 결정에서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할 것을 강조한 것은 신시대의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용도, 특히 당정의 집권적 통일 용도를 강화하고 당의 의지와 주장이 통일 전선의 재반 분야와 각 방면에서 결연히 관철 실시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이는 전 국면을 총람하고 각 방면을 조율하는 데서의 당의 용도적 핵심 역할을 도잘 살리며 통일 전선이 시종 올바른 정치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는 것은 통일 전선 사업의 강대한 법보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에 힘과 마음을 모으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 전선은 예로부터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을 위해 복무해왔으며 시종 당 사업에서 승리를 이룩하는 중요한 법보였습니다. 현 시기 우리나라는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들이 모두 당의 인사들과 단합하고 그들을 이끄는 직책과 임무를 착실히 짊어져야만 수량이 방대하고 구성이 다원화된 통일전선 각 방면의 성원들을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결정에서 대통일전선 사 구도를 보완할 것을 강조한 것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사명과 과업에 착안해 내린 중대한 결책과 보지로서 이는 전당적으로 통일전선 의식을 강화하고 통일전선적 사고를 수립하는 데 유리하고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전 국면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통일전선을 인식하고 통일전선 사업을 잘 추진하여 각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추진하는 강대한 합력을 형성하는 데 유리합니다. 대통일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는 것은 다섯 가지 관계의 조화를 촉진해 신시대 통일전선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정당관계, 민족관계, 종교관계, 계층관계와 해내외 동포관계 조화를 촉진하고 해내외 중화의 아들딸들의 단결 분투를 촉진하여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전면적인 실현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붕의 실현을 위해 방대한 역량을 결집시키는 것은 신시대 애국통일전선의 기본 임무의 중점 내용이며 신시대 애국통일전선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과 목표입니다. 다섯 가지 관계는 모두 우리나라 정치 분야와 사회 분야에서 당과 국가 사업의 전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관계로서 우리나라 기본 정치 제도와 기본 경제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매 하나의 관계들은 모두 어느 한 부문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들이 모두 깊은 중심을 돌려 함께 통일전선사업의 재반 정책과 임무를 구체화해야만 통일전선사업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을 강화하고 통일전선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다섯 가지 관계 조화를 더욱 잘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일전선사업 구도를 보완할 때 대한 당장의 정책과 조치, 임무와 요구를 깊이 있게 리해하여 통일전선사업 분야에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주력점과 중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대통일전선사업 구도를 보완하는 것을 당과 국가 사업의 개혁과 발전에서의 중요한 조치로 삼아 정책과 조치 면에서 통일전선의 강대한 법보적 역할을 발휘시킬 때 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기한 동시에 제도와 기재 면에서 통일전선 재반 분야의 혁신과 발전에서의 중점 과업에 대해 중요한 포지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며 확실히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민심을 모으고 힘을 결집시키는 통일전선의 정치적 역할을 발휘시키는 정책과 조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통일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통일적 용도를 견제하고 대통일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함에 있어서 관건은 책임제라는 이 고삐를 잘 틀어주는 것입니다. 통일전선 사업 책임제를 완비하여 통일전선 사업에서의 당위원회 및 당원 지도 간부의 책임 내용, 수행 방식, 중점 과업을 명확히 하고 통일전선 사업을 지도부와 지도 간부의 목표 관리 및 곡과 책에 포함시키는 효과적인 기재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합니다. 통일전선사업 령도소조 운행 기재를 보완하여 령도소조 기재와 통일전선 재반 분야 일상사업 기재의 관계를 잘 조정해야 합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표 한 장 구하기도 어렵다는 여름 관광 열차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여름 휴가가 시작되기도 전에 관광 전용 열차가 벌써부터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도에서 출발해 16일 동안 신강 남북을 여행하는 참대곰 전용 열차 금수 청부호는 첫 출발 열차 티켓이 1인당 7만 6천 원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표 구하기 어려웠고 2만 999원으로 시작하는 무한철도 휴가 아름다운 만남호는 티켓 예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름철 관광 열차 인기는 사람들의

여행관념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철도와 문화관광의 깊은 융합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문화와 조제화 개조를 거친 관광 전용 열차는 관광, 레저, 문화, 오락, 체험을 아우르는 이동식 문화방람 응접실로 변신했습니다. 중국 국가 철도 그룹 북경지국이 운행하는 성광 연조호는 다양한 모형 문화 유산 요소를 융합해 소대형 전망창과 스마트 천장을 설치했고 승객들은 열차 안에서 민족 무용과 특색 있는 고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천진 관광 타이머는 객차를 이동식 음악 무대로 만들었으며 중국 철도 무한지국의 무한철도 효과 아름다운 만나무는 차량의 의료진을 배치하고 투명하고 개방된 주방을 통해 즉석 요리를 선보이면서 승객들에게 특급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중국과학원 지리자원연구소 관광센터 수석기획자 명지종은 관광열차는 전통적인 교통운송의 사회보장 기능을 넘어 새로운 유형의 식사, 숙박, 교통, 료행을 통합한 대규모 패키지 관광 소비 방식으로 되었다면서 이러한 제품의 가격은 단일 소비 비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수요와 공급, 서비스 품질 및 문화적 부가가치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소개했습니다. 동종료행 플랫폼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름 료행 전용 열차 상품의 예매 열기는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중 55세 이상의 실버 세대가 60% 이상을 차지해 관광 열차 소비의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육성을 거쳐 현재 여름 관광 전용 열차 시장은 점점 성숙해지고 있으며 대중적 관광열차와 럭셔리 관광열차 두 가지 명확한 트랙을 형성했습니다. 이 중 동북 관광열차는 높은 가성비로 인기를 끌며 여름 피서료행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동종료행 휴가 부문 관련 책임자는 동종료행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동북 관광열차는 15일의 일정 기간 초원숲, 해변, 습지 등 다양한 풍경을 연결하며 1인당 비용이 약 6천원, 최저 4천원 초반으로 예매량이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럭셔리 전용 열차는 극한의 경험과 문화체험을 주제로 시장 경쟁이 특히 치열합니다. 참대곰 전용 열차 금수천보호는 송나라와 금나라, 송나라의 운치는 미학을 주제로 하며 전 차량의 좌석이 92석만 배치되었습니다. 무한철도 효가 아름다운 만남 호의료금은 2,999원으로부터 시작되며 전 차량에 50여 명의 직원이 배치돼 231명의 승객을 위해 봉사합니다. 또 각 객차마다 전용 관리인과 전담 의사가 배치되었습니다. 참대곰 전용 열차 시리즈는 2025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철도연맹 제1회 관광객 친화형 철도 서비스 시험상 시상식에서 장거리 관광 친화형 열차 차량 서비스 심사위원단 특별상을 수상함으로써 중국의 고급 관광 열차가 국제적인 조문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 국가 철도 그룹에 따르면 올해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철도 부문은 신동방 특급 열차, 남방 열차, 홍면호, 실크로드 몽향호, 상요심선 열차, 성광 람내호, 중국 라오스 국경 간 관광 열차 등 179편의 관광 열차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국가 1급 가수 최경호. 그에게 가장 잘 알려진 노래를 꼽으라면 단연 드라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주제곡인 아버지일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는 이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먼저 떠올렸다고 말한다. 1963년 흥룡강성 목당강지 몽룡현에서 용남매종 넷째로 태어난 최경호는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유었다. 당시 39세였던 어머니는 홀로 6남매를 키웠다고 한다. 그는 그 시절을 이렇게 떠올렸다. 우리 집은 어머니가 모든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지붕도 고치시고 닭장도 만들고 돼지도 키우셨습니다. 특히 매년 김치움을 만들 때면 어머니의 고생이 이만저만이다. 일을 하시다가 너무 힘들고 애가 나면 옆에 있던 대야의 물을 그냥 자기 몸에 퍼붓고 나셨죠. 그런 그가 아버지를 녹음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도 어머니였다. 사실 아버지 얼굴도 또렷이 기억나지 않고 아버지와의 추억도 희미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노래를 부르려니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몇 번이고 녹음을 멈춰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은 없었지만 대신 평생 아버지 몫까지 살아내신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의 음악 인생은 전문적인 교육보다 순수한 열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그는 남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따라하며 독학으로 실력을 키웠습니다. 소학교 때부터 노래 경연에 자주 참가했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그 순간이 가장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는 선생님을 찾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혼자 연습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1981년 내몽골 바카토 부대에 입대한 그는 문외병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당시를 회상하며 그는 내가 노래한다는 소문을 들은

조선족 예술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같은 해 전국 오즈컵 청년가수 TV 경연에서 동석 부문 3등상을 수상했고 그 후 1992년에는 전국 가왕가후 성악경연 동석 부문 가왕상, 전국 화음컵 성악경연 동석 부문 1등상, 전국 소수민족 성악경연 동석 부문 1등상을 잇따라 휩쓸었다. 1993년부터 중국 대중음악계의 거장인 곡건분 작곡가를 스승으로 만나 지도를 받으며 본격적인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창법에 대해 조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서 정통은 아닐지 몰라도 오랜 시간 혼자 익히며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변 음악인들의 평가는 다르다. 그의 음색과 리듬감은 매우 독특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음악인은 저음과 고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리듬감도 타고났다. 노래를 듣는 순간 바로 최경모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징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런 독특한 매력으로 그는 드라마 삼국연의 삽입곡 강상행, 소요기 속편의 동천대로 넓고도 넘네 등 굵직한 대작 드라마들의 주제곡을 불렀다. 드라마 삼국연의는 주제곡만 15곡이었고 그중 3곡이 그의 몫이었다. 그는 중국의 역사적인 대작 드라마에 조선족이 나를 불러준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경쟁도 치열했기에 자부심도 컸습니다. 라고 말했다. 최경호의 이름에는 가수라는 직함 외에 애심 활동가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 붙는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욕과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1996년 첫 개인 콘서트 수익금 전액을 흥룡강성 오상사범학교에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1998년 목단강에서 홍수 의연 공연을 열고 당시 기준으로 적지 않은 200만 원을 리제구 인민들에게 기부했다. 2003년 연변에서 사랑으로 가는 길 자선 공연을 열었고 당시 수익금 전액으로 연변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 1248명을 지원했다. 그중 215명은 대학 신입생이었다. 그는 1년만 덮고 그만두면 아이들이 또 학업을 포기할 수 있으니 졸업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라고 터놓았다. 이어 나중에 사회인이 된 아이들이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기도 하고 명절이면 그 아이들이 곳곳에서 전화를 걸어온다고 전했다. 은퇴 후 북경에서 지내던 그가 다시 대중 앞에 선 것은 틱톡이라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였다. 주변의 만류도 많았다. 이 나이에 그걸 해서 뭐하냐 라는 말도 들었단다. 그러나 그는 어릴 적부터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하는 것은 노래밖에 없습니다. 제 생명과도 같은 노래를 계속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며 장춘의 새로운 통지를 들고 방송을 시작했다. 빡빡한 방송 일정은 그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목 관리를 하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줄였습니다. 방송을 제대로 하려면 몸이 받쳐줘야 하니까요. 라며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 말 속에는 방송을 대하는 진지함이 배어 있었다. 50대에서 60대 팬들이 줄을 이루는 그의 방송은 한 번 시작하면 2시간이 넘도록 자리를 지키는 관객들로 인해 금시 훈훈한 소통의 장이 된다. 앞으로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데 그치지 않고 조선족의 음식, 레절 등 잊혀가는 전통문화를 짧은 영상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전했다. 요즘 조선족 결혼식도 서양식으로 하고 전통적인 식들을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큰 영향력은 없어도 민족적인 것이 바로 세계적인 것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꾸준히 알리려 합니다. 그는 예전에 화려했던 무대와 의연 활동은 모두 지난 일이라고 담담하게 손을 그었다. 제 인생의 후반전, 이제는
1년을 하던 2년을 하던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활용 점정입니다. 그림화의 용룡, 점점, 눈동자의 종으로 풀이되는 활용 점정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기묘한 부분을 맞춰 완성함 또는 글이나 말의 가장 기묘한 대목에서 그 뜻을 몇 마디 똑똑히 밝힘을 비유한 말입니다. 활용점정, 중심을 포착하여 한두 마리로 똑똑히 밝힌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요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당나라 때 염립본이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인물이나 산수화의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수나라 말기에 유명한 화가인 염비입니다. 염립본은 가풍을 이어 어린 나이에 이미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무척 오만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형제의 요람을 갔다가 우연하게 욕조대의 장승료가 그린 명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이 명성에 비해 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에서 돌아온 염립본은 많은 사람들이 장승료의 그림을 대단하게 평가하는데 이들이 모두 잘못 보았을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다시 가서 그 그림을 보았는데 이번에 보니 그림이 매우 훌륭했고 당대에 보기 드문 명작으로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사색이 잠겼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승료를 신선처럼 떠받들까? 혹시 내가 그림의 오묘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염립본은 이란 의문을 안고 다시 한번 그림을 보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림 주위를 여러 번 돌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관찰했고 그 내용을 잘 음미해 보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 결국 그림의 핵심을 찾게 되었습니다. 장승료를 이야기할 때에는 활용 점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장승료가 제일 잘 그리는 것은 룡이었습니다. 그는 금릉의 안락사에 네 마리 룡을 그린 벽화 작품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룡의 몸체는 모든 부위가 생동하게 그려졌고 비늘이나 발톱까지도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린 지 여러 날이 되도록 그는 눈을 그려놓지 않았고 보는 사람들은 어딘가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날은 절간장이 열렸는데 장승료도 자기 작품이 그려진 벽 앞에 나타났습니다. 장승료를 알아본 사람들이 왜 룡의 눈은 그려놓지 않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장승료는 그려서는 안 됩니다. 눈을 그려놓으면 룡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 않았고 눈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승료는 붓을 잡고는 그럼 제가 두 마리 룡만 눈을 그려놓고 나머지 두 마리는 여기에 남겨두지요. 여러분께서는 멀리 피해 주십시오. 룡이 날아오를 때 당신들을 상하게 할까 걱정됩니다. 라고 말하고는 드디어 룡의 눈을 그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천둥 번개가 치고 큰 바람이 일었습니다. 눈을 그려놓은 두 마리의 룡이 하늘 높이 날아올라 몸을 몇 번 흔들더니 순식간에 구름 사이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활용 점정이라는 고사 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묘한 부분을 맞춰 완성시킴 또는 관건이 되는 부분을 잘하면 뜻밖의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곰팽 소식이 콜롬비아에서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콜롬비아 데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에게 유분 전보를 보냈습니다.
0: 새 사상으로 새 노정 인솔, 문명의 뿌리와 맥락을 지켜 문화유산이 시대의 광채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중국인민은행이 15차 5기는 전망계획, 개혁발전계획을 발표해 금융지원 강화로 소비 진작과 확대를 이끌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0: 15차 5개년 전망계획 기간 우리나라 수소에너지 산업이 시장구동의 새 단계로 매진할 전망입니다.
1: 보도요 시사해설과 특집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8월 11일 습근평 국가주석이 콜롬비아에서 강진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콜롬비아 데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에게 위문 전보를 보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콜롬비아에서 강진이 발생해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초래했다는 소식을 놀랍게 접했다고 표했습니다. 나는 중국 정부와 중국인민을 대표해 조난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조난자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데라 에스프리에야 대통령이 영도하는 콜롬비아 정부의 인솔하에 콜롬비아 인민이 필연코 일심 협력해 조속히 재난을 이겨내고 삶의 터전을 복구하리라 확신합니다.
1: 문물과 문화유산은 중화민족의 유전자와 혈맥을 담고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문물 보호와 활용, 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문물과 문화유산의 다중 가치를 발굴하며 종합문화와 중국 정신을 담고 있는데 더 많은 가치 상징물과 문화 상품을 전파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전국의 문화유산 박물관 시설은 관람 열풍을 맞이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이 각지 관광객들의 발걸음을 끌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은 고대 유적과 문물을 통해 문화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종합문화의 보물들은 보호와 전송 속에서 끊임없이 시대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경덕진 도양리 소가요에서 고풍스럽고 엄숙한 전통 장작가마 개막식이 뜨겁게 펼쳐졌습니다. 장인들은 조심스럽게 가마 안에서 일렬로 누르신 상자와 그릇을 꺼내고 고대 경덕진 장작가마에서 도자기가 생산되던 번창한 모습을 재현했고 현장에 있던 관광객들로 하여금 천년 도자기 가마의 생생한 분위기를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관광객 체온은 하나하나 정교한 도자기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며 경덕진 수제 도자기 산업의 천년 전통을 느낄 수 있어 매우 감동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도자기는 중화의 보물이고 중화문명의 중요한 명함입니다. 2023년 10월 습근평 총서기는 경덕진을 시찰하면서 도자기 산업을 한층 더 강하게 성장시키고 천년 도자기의 도시라는 아름다운 명함을 더욱 빛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서기의 간절한 기대는 도자기 문화를 계승하고 중화의 보물을 지키는 데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올해 7월 25일 경덕진 수공 도자기 유적이 성공적으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돼 세계유산 목록에서 도자기 주제의 공백을 메웠습니다. 현지에서는 만 5곳의 핵심 세계유산 지점을 기반으로 5개의 세계유산 주제의 관광 노선을 선보였습니다. 경덕진시 문화방송관광국 선전보급과 오해천 과장은 이 5개의 세계유산 명품 노선은 관광유적지, 고대 도자기 가마 유적 그리고 옛 도시의 거리와 골목 등 귀중한 자원을 구슬처럼 꿰어 생생한 도자기 문명 회랑을 펼쳐 보였다고 소개했습니다. 방문객은 천년을 넘어 전해 내려온 동양 도자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문화유산은 찬란한 중화문명의 강력한 증거로서 조상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소중한 재산이라고 표했습니다. 올여름 세계 문화유산을 방문하는 것이 새로운 문화 관광 트렌드로 되었습니다. 하남성 안양에서는 운호가 계속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은 운호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 3000년의 은상 문명의 기원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 주관은 정적인 유물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안경 없이 보는 3D 전시와 갑골문 그리고 몰입식 체험도 매우 재미있었다며 아이들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고 또 정말 아름다운 은어 문화 창의 제품도 많이 있어 많은 것을 얻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기술을 활용한 용량 강화와 옵태 혁신을 통해 점점 더 많은 문화유산이 우리가 직접 만지고 느끼며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비단의 길, 장안천산회랑의 도로망의 중요한 거점 중의 하나인 신강 창길조 짐살현 북종고속 유적지는 귀중한 문물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VR과 현장 학습 등 형태를 통해 역사를 살아 숨쉬게 만들고 있습니다. 관광지 직원 부강은 이번 여름 방학에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면에서도 개선을 이루어 몇 가지 패키지 상품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덕분에 우리 가족들은 역사도 배우고 더 깊이 있는 체험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역사 문화유산은 중화민족의 유전자와 혈맥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를 경외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 채 사람들은 그 안에 몸을 담습니다. 하나하나의 문화유산은 더 이상 고립된 고대 건물이나 고대 유적지만이 아니라 역사의 기억을 담고 있는 문화의 전당입니다. 중국화 속의 시골이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가진 안희송 항산시 의현 소재 고툰에 들어서면 어디서나 함께 길을 걷는 가족 단위의 부모와 자녀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기설기 얽힌 옛 골목길을 누비며 정교한 회족 벽돌 조각, 목조 조각, 석조 조각을 살펴보고 오래된 회주 이야기를 들으며 걸음걸음마다 펼쳐지는 풍경 속에서 천년 고촌의 독특한 매력을 느낍니다. 소재 관광지 운영교 부경디인 천분부는 우리는 무형 문화유산 전시 공연, 고촌 야간 관광, 문화연구 학습 등 특색 있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선보이고 있고 천년 고촌의 문화적 토대를 바탕으로 정적인 고대 건축 자원을 역동적인 문화 수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년의 문맥은 끊임없이 이어져 생명을 전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계 유산 총수는 61건인데 그중 문화유산이 42건, 문화와 자연의 이중유산이 4건입니다. 습금평 문화사상의 지도하에 중화문화의 보물은 보호와 전승 속에서 끊임없이 시대의 빛을 바라고 있습니다.
0: 중국인민은행 15차 5개년 전망계획 개혁발전계획이 최근 발표됐습니다. 계획은 금융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중앙은행 제도를 완비하며 경제 고품질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계획은 과학적이고 건전한 통화정책 체계와 전면을 아우르는 거시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통화와 신용정책 수단의 총량 및 구조적 기능을 잘 발휘하게 되며 환율 형성에 있어 시장의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고 인민币 환율을 합리적이고 균형적인 수준에서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하게 됩니다. 금융안전보장체계 건설을 강화하고 중점 분야의 금융위험부담을 안정적으로 해소하게 됩니다. 계획은 과학기술 혁신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금융체계를 구축하고 채권시장 과학기술 전용판을 고품질로 건설하며 금융의 친환경 발전 및 저탄소 전환지원 효율을 제고하고 포용적 금융체계를 지속적으로 완비하며 노후 금융체계를 정비하고 디지털 금융을 가속화하며 금융지원을 강화해 소비를 진작하고 확대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활력과 탄력성을 갖춘 현대 금융시장을 지속적으로 건설할 것을 제시했습니다. 인민폐 국제화를 추진하고 국제무역과 투자 용자에서 인민폐 사용을 확대하게 됩니다. 디지털 인민폐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신용정보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게 됩니다.
1: 국가에너지국이 8월 11일 중국 수소에너지발전보고서 2026을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수소에너지 산업이 이미 긍정적인 진전을 이루었고 15차 5인은 계획 기간에 수소에너지 산업이 정책 구동에서 점차 시장 구동의 새로운 단계로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제기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재생수소 생산 용적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2026년 6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설되었거나 건설 중인 재생에너지 수소 생산 용적 규모는 연간 140만 톤을 넘어섰고 물, 전기 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이 주요 경로였습니다. 전국적으로 누적 가동된 수소 주입소는 약 620곳이고 많은 항구들이 그린 아모니아 또는 그린 메탄올 주입 능력을 갖추었으며 가동 중인 순수소 파이프라인의 길이는 350km를 넘어섰습니다. 장거리 중량 적재, 친환경 선박 연료, 저고도 경제 등 분야에서 시범 적용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연료 전지 자동차 약 8,000대를 보급하고 수소 기반 연료 선박은 누적 운항 10척을 넘겼으며 누적 공개 또는 시험 비행된 수소 동력 무인기는 30종을 넘었습니다. 15차 5기는 계획 목표를 향한 다원화된 수소 에너지 시범 사업이 추진되고 리행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소 에너지 산업은 더욱 두드러진 발전 성과를 거둘

0: 그린 메탄올은 우리나라 석유 가스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의 자주적인 보장을 재구축하는 데 새로운 경로를 제공했습니다. 보고는 또 2025년 전 세계 수소 생산과 소비 규모가 약 1억 900만 톤으로 동기 대비 약 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유럽 두 지역은 전 세계 재생수소 생산 능력의 70%를 넘는 부분을 합산해 기여했습니다. 전 세계 수소 에너지 산업은 시범 단계의 탐색에서 점차 질서 있는 돌파 국면으로 들어서는 중대한 조난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1: 주황기상대가 11일 오후 태풍 돌핀의 번호 편성을 중지했지만 돌핀의 잔여 시스템과 찬 공기의 공동 영향으로 15일까지 10여 개 성에서 폭우 또는 매우 강한 폭우가 예상되고 하남 산동 안위 많은 지역에는 매우 강한 폭우가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각 지역과 각 부문은 홍수 및 태풍 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면서 대중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전력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8월 10일부터 호북 여러 지역에 비 또는 강한 비가 내리고 일부 지역에는 폭우 또는 집중호우가 나타났으며 7급에서 10급의 돌풍이 동반될 예정입니다. 그중 양양에는 큰 폭우가 내렸습니다. 현지 수리 부문은 긴밀히 협동하면서 감독 지도팀을 현장에 파견해 핵심 위험 지점에 대한 감독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양양시 응급관리국 총공정사 마효용은 점대점 방식으로 향진을 추출 점검하고 산사태와 홍수 고위험 행정촌 천여 곳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시 차원에서 9,087명 내 비상대응 인력을 편성하고 선박과 보트, 배수, 통신 등 각종 구조 장비를 완비했으며 홍수 방지 물자를 비축했습니다. 12일에는 하남성 정주, 개봉, 평정산 등지의 일부 현과 시구에 매우 강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강한 강수와 일부 지역의 뇌우성 돌풍 등 강한 대류성 기상현상도 동반됐습니다. 지형의 영향으로 이번 태풍으로 인한 강수는 태항산, 보구산 산악지역의 바람을 맞는 사면에서 다소 강화됐습니다. 현재 하남성은 홍수방지 비상대응을 3급으로 격상했고 성내 15개 대중형 저수지에서 사전방류를 실시해 저수지를 비워 홍수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남성수리청 홍수가뭄재해방지처의 유관과 부처장은 이미 홍수방지 작업반을 파견해 각 시의 현장에 나가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산악지역의 산사태성 홍수재해방지를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풍의 외곽순환과 북쪽 찬 공기의 공동 영향으로 호북의 강수는 12일에도 계속되고 일부 지역에는 폭우가 내릴 예정입니다. 형대시 신두구 동천구촌의 동천구 저수지에서는 직원들이 비상상황에 대한 관측을 면밀히 진행함으로써 하류 지역 주민과 도시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형대시 신두구 주약관계구 사무센터의 모의 부주임은 시간당 강우량이 30mm를 넘으면 강우량 관측 시스템이 자동으로 경보를 발령하기에 우리가 홍수 상황을 즉시 판단하고 대응 계획을 가동하기가 수월해진다고 말했습니다. 12일부터 13일까지 산동성 조장, 제령, 료성 등지에 많은 비에서 폭우가 내리겠고 일부 지역에는 매우 강한 폭우가 내릴 것입니다. 조장시 설성구에서는 창고와 물자 보관소 12곳을 설치하고 배수 펌프와 위성전화, 대형기계 등 장비를 모두 갖추었습니다. 조장시 설성구 도농수자원관리국 하도관리실의 리옥강 주임은 하천과 저수지의 수위와 수문 상황 변화를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수리공정을 과학적으로 조정하며 비상 긴급구조 인력을 미리 배치해 수자원 분야의 홍수방지와 안전방어선을 확실히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경시 홍수가뭄방지지휘부는 11일 홍수방지 2급 비상대응을 발령했고 시 전역이 신속히 홍수방지 관련 업무에 투입됐습니다. 도심의 물이 고이기 쉬운 지점에는 미리 배수설비, 물막이판 등 시설을 갖춰두었습니다. 11일 오후 6시까지 산간지역의 위험마을과 위험가구,

0: 저지대 마당 등 홍수 피해와 지질재해 위협을 받는 지역의 주민들은 모두 대피를 마쳤습니다.
1: 8월 12일은 제15회 세계 코끼리 날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 세계 아시아 코끼리 개체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지만 온남성의 야생 아시아 코끼리 개체 수는 오히려 역성장하여 1976년 140여 마리에서 현재 약 400마리로 증가하는 등 보호관리 성과가 뚜렷했습니다. 조발흥은 온남 보이강현 아시아 코끼리 관측팀의 팀장입니다. 오후 2시 30분 팀원이 강평진 말로가촌 부근에서 코끼리 무리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간단히 정심을 먹고 무인기를 충전한 뒤 조발흥은 승합차를 몰고 출발했습니다. 조발흥은 해당 코끼리 무리에서 현재 8마리가 포착됐다며 나머지 코끼리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야생 코끼리는 위협을 느끼면 사람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조발흥은 코끼리 무리가 도로 근처에서 활동하는 것을 감지하면 즉시 도로 양쪽 끝에 경고 표지를 설치하고 아시아 코끼리 관측 조기 경보 플랫폼과 전급 업무 채팅방을 통해 실시간으로 코끼리 무리 위치 정보를 전송하여 주변 주민들이 대피하도록 하고 사람과 코끼리의 접근을 철저히 방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라 관측 방식도 지속적으로 승격되고 있습니다. 2021년 조발흥은 무인기를 도입했는데 현재 팀에는 열화상 기능을 갖춘 무인기 7대가 있어 24시간 추적이 가능합니다. 조발흥은 밤에 코끼리가 어디로 가든 열화상으로 볼 수 있으며 말과 가까워지면 즉시 경보를 발령할 수 있어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날 발견된 8마리의 아시아 코끼리는 말 흙길을 따라 느슨한 대형을 이루며 천천히 걸어가면서 길가의 풀과 바나나 잎을 따먹었습니다. 조발흥은 아시아 코끼리가 걸어가면서 먹이를 찾고 길을 활보하는 모습에 익숙합니다. 그는 아시아 코끼리 무리가 단추로 깊이 잠든 장면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옥수수밭 한가운데서 7마리의 아시아 코끼리가 모두 옆으로 누워 편안하게 잠든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강성현 아시아 코끼리 관측원 소승빈은 코끼리는 일반적으로 지대가 높고 물과 가까우며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선택한다며 물을 마시면서 주변 동향을 살피기에 편리한 위치를 찾는다고 소개했습니다. 평소에는 코끼리 무리가 단추로 깊이 잠든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으며 주변 환경에 대해 안심할 때 깊이 잠든다고 합니다. 관할 구역 내 아시아 코끼리 개체 수가 해마다 늘고 활동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현지에서는 장비 투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관측팀도 처음에 몇 명에서 25명의 전문 관측팀으로 성장했습니다. 조발흥은 아시아 코끼리 관측 업무를 시작한 지 11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관할 구역 내 아시아 코끼리 개체 수가 해마다 증가하여 2024년에는 새끼 코끼리 6마리가 태어났고 2025년에는 7마리, 올해는 3마리의 새끼 코끼리가 태어났습니다. 조발흥은 매년 새끼 코끼리가 태어나고 코끼리 무리가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0: 온라인 플랫폼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2026년도 영화 흥행 수입이 246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관객 수는 연인 수로 6억 2천만 명을 초과하고 총 상영 횟수는 9,280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전국 영화 평균 티켓 가격은 39원 60전으로 하락해 작년 동기 대비 4원 30전 내렸습니다. 올해 국가에서는 영화 경제 촉진의 해 특별 행동을 시작했고 연간 최소 12억 원의 대중영화 관람 보조금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김홍화 리구코였습니다.

0: 이집트 한학자이자 시크마이트 문화산업 그룹 총재인 아흐메드 사이드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이민을 끌고 중국 독색의 현대화기를 걸어왔다며 중국식 현대화는 많은 발전 도상국에 휴먼한 참고적 우위를 제공한다고 표했습니다. 25년 전 사이드는 대학에서 중국어를 전공했습니다. 2010년 그는 처음으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후 그는 중국에서 유학하고 생활하면서 중국 도서 번역 출판 회사를 설립해 이집트와 중국의 문화 교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사이드는 이집트와 중국을 오가며 중국에 대한 관찰과 리해를 기피했습니다. 사이드는 장기교회, 사회동원, 고효율, 실행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중국 공산당의 능력이 인상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드는 중국 공산당의 정책이 뚜렷한 문제지향성을 가지며 현실적 필요에 따라 끊임없이 탐구하고 개선해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돌을 더듬으며 강을 건너는 것과 실사구시하는 중국의 관리 철학은 중국이 복잡하고 변화무쌍한 환경 속에서도 국가의 안정과 발전의 연속성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이는 중국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이드는 중국 공산당은 이민에 대한 두터운 정감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의 정밀 빈곤 퇴치 정책은 진정으로 이민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성공 사례에서 빈곤 퇴치는 교육, 의료, 교통, 주택, 산업 정책과 결합되었습니다. 향촌 전면진흥은 농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인재, 교육, 산업 등과 결합되었습니다. 사이드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촉진했을 뿐만 아니라 고대 문명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화 우수 전통 문화에서 지혜의 자양분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중화 우수 전통 문화의 유전자를 지속적으로 계승하면서 시대를 선도하는 강력한 힘을 응집했습니다. 이집트와 중국은 모두 유관 역사와 찬란한 문명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실천과 경험은 이집트의 귀중한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사이드는 중국 발전 경험의 가장 큰 가치는 세상에는 모든 국가에 더 부합하는 현대화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의 성공적 실천은 모든 국가가 자국의 역사, 문화, 현실에 기초하여 자국에 알맞는 발전 경로를 탐구할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줍니다. 사이드는 현재 세계가 새로운 격변과 조정의 시기에 처해 있다면서 100년 불위의 대변곡이 가속화되고 글로벌 지정학적 구도가 심층적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변화, 공공보건, 식량안보, 인공지능 관리 등 글로벌 과제는 일방주의와 제로섬 사고가 전속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이드는 중국 공산당이 제안한 인류 운명 공동체 건설 이념과 4대 글로벌 구상은 세계의 물음과 시대의 물음에 답하는 것으로서 그 현실적 의의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이드는 이런 중국 공산당의 세계적인 흉금을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집트 한학자 사이드가 중국 공산당의 세계적인 흉금을 높이 평가한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이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수백 명의 직원을 관리하고 있고 억만재벌을 창조하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기업가의 본전이라고 믿습니다.
1: 사람들이 저를 스타라고 불러주고 관객들이 저를 위해 환호하며 팬들이 저에게 박수를 보내고 있지만 저는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제가 연예계에서 가는 가장 중요한 자본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습니다.
2: 네, 다섯 번째 상품 링컬입니다.
3: 저의 라이브 방송 스튜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초점이고 저의 한마디 한마디는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쇼 호스트로서 법에 따른 납세야말로 선 운영의 전제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1: 후광을 제거하면 당신은 공민입니다. 빛나는 성과를 얻으려면 우선 합격된 공민이 돼야 합니다. 법에 따라 납세하세요.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주얼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저하는 정보를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정에서 분발하자 코너에서는 신강의 사막화 방지와 관리 경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 관세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원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1: 계를 특별 프로그램 병어근인 습근뱅이 저하는 정보 오늘은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생태문명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리겠습니다.
5: 로선공은 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리혁이 나를 바로 잡아주니 이는 좋은 일이 아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고전 명편으로 천고에 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옛날부터 존재해온 생태문명의 문제를 명확히 해명했기 때문입니다. 만물의 성장과 번식에는 모두 자체의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연의 법칙을 관찰하고 연구합니다.

0: 하며 존중해야만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자면 더욱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을 리해하며 천인 하빌의 고대의 지혜에서 풍부한 자양분을 얻어야 합니다.
1: 방금 양 교수님의 해설을 듣고 저도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태 문명 건설의 리념을 제기한 것은 실제로 많은 면에서 중국 고대인의 지혜에 암묵적으로 부합합니다. 아래서는 세계 면으로 생태 문명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2: 무엇을 생태 문명이라 할까요?
1: 생태 문명의 실질과 함의는 무엇일까요? 첫째, 자연관의 각도에서 볼 때 생태 문명의 핵심 요의와 본질적 특징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습근평 총서기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이라는 높이에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고품질 발전의 내재적인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는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입니다. 사진 한 장 보시겠습니다. 귀여운 참대곰 다섯 마리가 죽순을 맛있게 먹으며 즐기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 뒤에는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경 림업대학 막스주의 학원 청년 교사 양철 선생님을 모시고 참대곰 보호연구센터에서 느낀 중국 야생동물 보호 성과와 생태 환경 호전이 가져다준 새로운 기상을 들어보겠습니다.
3: 저는 북경 림업대학 사상정치과 교사 양철입니다. 생태문명 교육의 전형적인 사례와 직접적인 생태변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저는 참대곰의 고향인 사천 와룡으로 가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중국 참대곰 보호연구센터 신수평 기지에서 직원들이 새끼 참대곰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참대곰 아빠로 불리는 장화민 교수를 만났습니다.
4: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곧 참대곰을 위해 대나무와 잡곡떡을 준비할 겁니다. 같이 가볼까요?
3: 좋습니다.
4: 갑시다.
3: 지금 뭐라 하시는 겁니까?
4: 참대곰들을 위해 점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나무입니다. 이렇게 굵은 대나무를 우리는 먼저 부숩니다.
3: 이게 부순 건가요?
4: 네, 부순 겁니다. 부수면 참대곰들이
3: 쉽게 씹을 수 있겠네요.
4: 씹기 편하고 깨무는 데도 좋습니다.
3: 대나무를 부수는 것은 참대곰들이 더 잘 먹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지내에서 참대곰의 음식은 대나무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맛있는 음식도 있습니다. 이 식자재는 무엇입니까?
4: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곡물과 비타민, 미량 원소가 들어있습니다. 사람도 먹을 수 있습니다.
3: 신수평 기지 내에서 참대곰은 세심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도 다른 한 기지인 호도평에서 저는 참대곰 야생 훈련 장면을 만났습니다. 훈련 중인 참대곰은 전문가와 직원들의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야외 생존 능력을 인정받으면 자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 구역에 들어가기 전 우리는 위장복을 입어야 합니다.
4: 위장복을 입는 이유는 새끼 참대곰들이 우리를 보지 못하게 하여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0: 지난 세기 80년대부터 이곳 연구자들은 구조된 야생 참대곰으로 인공 번식을 시도했습니다. 20년이 넘는 노력 끝에 참대곰 번식 분야의 3대 난제인 발정난, 교배 수태난, 생존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현재까지 이곳에서 인공 번식된 참대곰은 전 세계적으로 군종질이 가장 좋고 수량이 가장 많은 인공 사육 참대곰 개체군으로 되었습니다. 데이터 변화의 뒤에는 수많은 연구자들의 수십 년간의 분투가 담겨 있습니다. 이곳에서 사육된 참대곰들은 야생 적응 훈련을 거쳐 자연으로 돌아가 자연 야생 소집단의 개체 수를 회복시키려는 목표 달성에 기여합니다. 현재까지 중국 참대곰 보호연구센터는 이미 9마리의 참대곰을 삼림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생태환경이 날로 개선되고 서식지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참대곰뿐만 아니라 금사원숭이, 타킹, 설표범, 꼬마 참대곰 등 야생동물의 개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이 이곳에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1: 병어근인 습근팽이 저하는 전고 제8부 사람이 청산을 저버리지 않으면 청산도 결코 사람을 저버리지 않는다. 생태문명편 두 번째 부분 보내드렸습니다.
2: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 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코너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신강의 사막화 방지와 관리 경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우리나라 최대 사막인 다클리마칸 사막 변두리에서 삼북공정공략전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기자는 국가 림업초원국 삼북공정공략전 신강 기자행 행사에서 호탄으로부터 조말까지 병탄 주둔지로부터 사막화 관리 시험 기지까지 일선 사막화 관리 일꾼들이 땀과 지혜로 하나의 녹색 목도리를 엮어나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총면적이 33만 7,600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세계 제2 이동 사막인 다클리마칸 사막은 신강 남부의 가시 지역과 호탄 지역, 악수 지역, 바양골은 몽골 자치주 등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오랫동안 모래바람의 고통을 겪어왔으나 이 자리를 지키며 사막 방지와 사막 관리의 기적을 써내려갔습니다. 수디 우마이 돌수는 신강 호탄현에서 천무의 모래땅을 임차하여 보리수 나무를 심어 가장 아름다운 과수원으로 만들겠다는 꿈을 품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그녀는 마을 주민 18명과 함께 모래 언덕을 평탄하게 하여 대과 보리수, 밀, 자주개리 등을 심는 작업에 힘써왔습니다. 현재 작물은 성장세가 량화합니다. 사막화 관리 경험을 떠올리며 수디 우마이 돌수는 모래 폭풍이 몰아치면 자주 개자리 씨앗이 날아가 버려 모든 노력이 다 헛수고가 된다면서 가끔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저도 모르게 한바탕 울곤 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정비된 점적 관계 시설과 무럭무럭 자라는 대과 보리수를 바라보며 그녀는 사막화 관리에 힘쓰는 것은 후손들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호탄현 림업초원국 당조석이 묘국장인 아블리커무 사월은 현재 호탄현의 사막화 관리 면적은 9만 1,300무에 이르고 1,845가구의 주민이 참여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물 부족 문제에 대응하여 현지에서는 보리수, 개뿌들 등 내항과 내근성 품종을 선택하고 자주개자리와 소사철을 혼합해 파종했습니다. 올해 3월 이후 호탄현에서 접목한 대과 보리수의 생존률은 85%에서 90%에 달했습니다. 아블리커무는 대과 보리수의 시장 가격이 1kg당 20원에서 30원이라고 할 때 3년 차에 결실이 시작되면 무당 년 수입이 1,500원에서 2,000원에 달하고 혼작한 자주 개자리는 무당 약 2,000원의 추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호탄 사막화 방지와 사막화 관리 시험 기지에서 귀향 창급 청년 소조양은 300-100무의 무성하게 자란 자주 개자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위공업대학을 졸업한 이 청년은 토목공정 공상관리를 전공했지만 결국 농업에 뛰어들기로 선택했습니다. 소조양은 저는 10살 때 부모님을 따라 호탄으로 왔습니다. 어릴 적에는 모래바람이 유독 심했는데 흙풍이 불면 손을 내밀어도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여서 대낮에도 집에서 불을 켜야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현재 소조양은 시험기지에서 1만 무의 자주개자리와 8천여 무의 밀을 재배했습니다. 당해의 모래를 다스려 당해의 효과를 보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조양은 콩과 식물인 자주개자리는 근류균이 공기 중의 유리질소를 고정시켜 토양을 매우 비옥하게 만든다면서 자주 개자리를 심으면 환경에 유조하다고 말했습니다. 조말현 하동사막화관리역에서는 강풍이 수풀을 쉽게 쓰러뜨리기도 하지만 남북길이 23km의 생태회랑과 10만여무의 조림이 토지사막화 진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소사철 숲 아래에 육종용 6만 7,700무를 접종했고 문광과 담백상 등 다양한 사막형 경제작물도 도입했습니다. 2025년 생산액은 1,673만 원을 돌파하여 생태적 효익과 경제적 효익을 동시에 실현했습니다. 조말현 당위원회 상무위원인 하지한은 조말현은 14개 기업을 사막화 관리에 참여시켜 생산으로 관리를 유지하는 지속가능한 발전 구도를 형성했다고 말했습니다. 삼림보호원 증대윤은 신강 생산건설병탄 제2사 31탄에서 바통을 이어받았습니다. 2021년 강서성 출신인 그는 가족을 이끌고 신강으로 와서 동료들과 함께 생태림의 일상순찰과 병충해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중대윤은 신구 생태림의 관리 보호에 힘쓰는 동시에 사막에서 생산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림화 경제 방식으로 약재 등을 혼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31탄이 위치한 구역에서 구르크 타크 사막과 다클리마칸 사막의 가장 가까운 지점이 한테 3km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두 사막 사이의 거리는 10km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중국 림업과학원 생태연구소 연구원 주아연은 앞으로 우리는 삼북지역 전체에서 다양한 사막화 관리 모델을 구축해 동부에는 관목과 감초, 황기 등 약용 식물이 있고 중부와 서부에는 육종용 외에도 대과 보리수 같은 근거류를 맛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아연은 현재 곤옥시와 협력하여 림목종자자원 저장고를 건설한 중국 림업과학원은 이미 100여 가지 사막화 관리 식물 품종을 보존하고 있는 동시에 병충해에 강하고 방사와 고사 효과가 더 우수한 중조 1호 등 품종을 단계적으로 보급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타클리마칸 사막 벤두리에는 총 길이가 3046km에 달하는 녹색의 방어대가 구축된 것을 기반으로 938만 마리를 안정적으로 더 확장함으로써 사막 벤두리 고착폭을 110m에서 7500m까지 다양하게 늘렸습니다. 산업 기반의 사막화 관리, 주민 주도의 사막화 관리, 물량에 맞춘 녹지 조성, 군단과 지방의 연동 등을 통해 신강은 생태적 효과, 사회적 효과, 경제적 효익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사막화 관리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미국 관세가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미국 정부가 또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미국 25개 주는 8월 3일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공동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 정부가 최근 소위 강제노동을 이유로 60개 국가와 지역에 부과한 관세가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앞서 이미 다수의 미국 기업들도 이번 신규 관세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해당 조치의 효력 정지 또는 철회를 법원에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신규 관세 조치는 7월 23일에 제출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1974년 무역법 제301조였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조치를 만료된 글로벌 수입 관세의 대체 조치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수입 관세 자체도 미국 최고법원이 미국 정부가 국제긴급경제권력법에 근거하여 대규모 관세를 부과한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한 후에 마련된 대체 방안이었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남발함으로써 줄곧 소송에 시달려 왔습니다. 미국 정부의 신규 관세 조치를 둘러싼 주요 쟁점은 정부가 301 조항을 남용했는지 여부입니다. 301 조항은 미국 정부가 소위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 판공실이 특정 무역 동반자의 미국 시장 접근 제한, 지식재산권 침해 등 행위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에 착수하고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많은 미국 기업과 주 정부는 미국 정부와 대통령이 특정 무역 행위를 겨냥한 법적 수단을 전 세계 무역 동반자에 대한 보편적 과세로 확대할 권한을 아직 얻지 못했으므로 개별 사안 처리에 사용되는 법안 조항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헌법은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는 입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무역 정책의 제정과 집행 권한을 위임할 수 있습니다. 1974년 무역법, 국제긴급경제권력법 등 법률 내 관련 조항들이 바로 이 범주에 속합니다. 관련 기업과 주 정부는 미국 정부가 이러한 법률들을 이용하여 의회가 위임한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대통령이 무역법을 활용하여 광범위한 과세를 시행할 경우 사실상 제한 없는 과세권에 가까운 권한을 획득하게 되어 미국 헌법이 정한 무역 권력 분배 구조가 변질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미국 기업과 주 정부가 미국 정부를 고소하는 것은 단순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현실적인 경제적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며 미국 경제학자인 조셉 스티글리츠는 최근 발표한 글에서 미국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에서 더 많은 가치를 빼앗으려 하고 있다면서 이는 결국 미국 경제 자체를 해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이러한 왜곡된 세금이 미국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하고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수입 원자재, 부품,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는 미국 기업들에게 높은 관세는 곧 더 높은 비용을 의미합니다. 미국 공상업계는 관세 란발이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통화 팽창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해 왔습니다. 미국 전국 소매연합회 등 기관은 관세 인상이 소비자와 기업의 수백억 달러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추산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공공조달에서 기반시설 건설에 이르기까지, 정부 운영에서 지방 발전에 이르기까지 미국 각주 정부 역시 점점 더 높아지는 운영 비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많은 미국인들은 정부의 잦은 관세 인상이 미국의 글로벌 무역 체계 내 신뢰도를 지속적으로 훼손할까 봐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자국의 법률을 제정할 수는 있지만 국내법을 국제 규칙 위에 둘 수는 없습니다. 미국 정부는 국내법을 자주 인용하며 관세를 남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국내 법률 체계 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스스로가 인정하고 참여하여 온 국제 무역 규칙 체계에도 완전히 위배됩니다. 이번에 논란이 된 300일 조항을 예로 들면 이미 1998년에 유럽 동맹은 해당 조항에 대해 세계무역기구에 협의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 동맹 측은 당시 300일 조항이 일방적으로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에게 부여하였다면서 이는 WTO 회원국이 분쟁을 다자간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는 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WTO는 이 사건을 심리하기 위해 전문가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심리기관 WTO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다자간 분쟁 해결 기재를 통해 해결하고 WTO 의동의를 얻기 전에는 일방적으로 보복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전문가팀은 미국이 약속을 위반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는 곧바로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지속적으로 판사 선출을 저지하면서 2019년 12월부터 사실상 직무 정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이 일방적 관세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강화하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다른 경제체들이 더 다양한 무역 동반자, 더 안정적인 공급망 체계 그리고 더 균형 잡힌 국제 경제 무역 규칙을 모색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4: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4: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4: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0: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0: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요즘 본인 컵으로 커피를 사는 것이 유행인 걸 아십니까? 본인 커피컵 하나가 도시인들이 아침에 외출하는 표준 아이템이 되었고 본인 컵 구매 시 할인은 상인들의 판촉으로부터 대중의 조탄소 생활 공감대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돈을 절약하는 작은 기교로부터 환경보호의 새로운 자각에 이르기까지 개체 선택으로부터 도시 풍조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컵을 휴대하는 것은 더는 소수 행위가 아니라 사회 문명, 새로운 소비 리념과 생활 태도를 반영하는 신선한 담채로 점차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커피 브랜드들은 본인 컵을 소지한 고객들에게 이원에서 발원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돈을 절약하는 것 외에 이 장부는 더 깊은 생태적 의의가 있습니다. 중국 제품의 전 생명주기, 온실가스 배출계수 뱅크, 공중환경연구센터의 조사연구수치에 따르면 한 번에 본인 컵을 사용하면 약 40g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 꾸준히 사용하면 1년에 누적되는 탄소 감소량은 나무 한 그루를 심은 것에 해당하다고 합니다. 본인 커피컵 열풍에 힘입어 중복 사용 가능 논리는 도시락, 디저트 그릇 등 더 많은 용기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일부 베이커리 매장들은 자발적으로 컵이나 포장 박스를 휴대한 고객에게 소폭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일부 패스트푸드점은 본인 도시락 료금이나 행사를 내놓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회용 컵이 편리하고 저렴하여 소비의 주류가 되었는데 대량의 종이컵, 플라스틱컵이 빠르게 사용되고 빠르게 버려졌습니다. 세계에서 매년 약 5천억 개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데 연결하면 달을 85번이나 왕복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 중에서 대량이 최종적으로 환경으로 유입되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부서져 수체 도약, 나아가 인체 건강에 장기적인 위협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원인 때문에 본인 컵의 가치가 사람들의 주목을 끌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매번 재사용할 때마다 이는 바로 자원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것 그 자체입니다. 상해에서 시작된 본인컵 친환경 소비 기풍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모 플랫폼의 수치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이미 17,000개가 넘는 상가가 본인컵 라벨을 개통한 가운데 그중에서 상해가 2,200여 개로 전국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란 좋은 소비 기풍이 곳곳에서 많이 나타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본인 컵으로 커피를 사는 것이 유행이라는 내용을 전해드리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립니다. 네, 라디오 세상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김선희 가수가 부릅니다. 해바라기.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개혁을 갈증 정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종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자라는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계속으로 첫 번째 부분을 보내드립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신시대 통일 전선 사업을 강화하는 데서 근본은 당의 용도를 견제하며 전당적으로 상하가 함께 추진하고 관련 부문들이 협동 및 련동하는 사업 국면을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 전선에는 각양 당파와 민족, 계층, 군체, 종교신앙 그리고 각양 사회 제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각계 인사가 포함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결집시키려면 반드시 강대한 결집력과 영향력, 호소력을 갖춘 강력한 령도적 핵심이 있어야 하며 반드시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 특히 당정의 집권적 통일 령도를 시종 견지해야 합니다.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 특히 당정의 집권적 통일 령도를 강화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 확립을 결연히 옹호하고 두 가지 수호를 결연히 실천하며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정의 종단 결책과 포지를 애누리 없이 관철 실시하고 통일 전선의 각 분야의 성원들을 당의 도리에 기밀히 단합시키는 것입니다. 결정에서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할 것을 강조한 것은 신시대의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적 령도, 특히 당정의 집권적 통일 령도를 강화하고 당의 의지와 주장이 통일 전선의 재반 분야와 각 방면에서 결연히 관철 실시되도록 하는 중요한 제도적 보장으로서 이는 전 국면을 총람하고 각 방면을 조율하는 데서의 당의 령도적 핵심 역할을 도잘 살리며 통일 전선이 시종 올바른 정치적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는 것은 통일 전선 사업의 강대한 법보적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에 힘과 마음을 모으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습금형 종속에는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붕괴 위협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 전선은 예로부터 당과 국가의 중심 과업을 위해 복무해왔으며 시종 당 사업에서 승리를 이룩하는 중요한 법보였습니다. 현식이 우리나라는 사회구조, 계층관계, 사상관념, 리구도 등의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세계적인 대변환의 국면 속에서 통일 전선이 직면한 시기와 정세, 통일 전선이 짊어진 사명과 과업에 일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중국식 현대화의 추진을 위해 힘과 마음을 모으는 임무가 더욱 어렵고 막중해졌습니다. 이는 통일 전선의 강대한 법보적 역할을 발휘시킬 것을 더욱더 요구합니다. 통일 전선의 성원들은 재반 분야와 각 계층에 폭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통일 전선 사업은 모든 방면에 관련됩니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들이 모두 당외 인사들과 단합하고 그들을 이끄는 직책과 임무를 착실히 짊어져야만 수량이 방대하고 구성이 다원화된 통일전선 각 방면의 성원들을 결집시킬 수 있습니다. 결정에서 대통일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할 것을 강조한 것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당의 사명과 과업에 착안해 내린 중요한 결책과 보지로서 이는 전당적으로 통일전선 의식을 강화하고 통일전선적 사고를 수립하는 데 유리하고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전 국면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통일전선을 인식하고 통일전선 사업을 잘 추진하여 각국 건설과 미

0: 신시대 애국통일 전선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방향과 목표입니다. 다섯 가지 관계는 모두 우리나라 정치 분야와 사회 분야에서 당과 국가 사업의 전 국면에 관계되는 중대한 관계로서 우리나라 기본 정치 제도와 기본 경제 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매 하나의 관계들은 모두 어느 한 부문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 지역, 각 부문, 각 단위들이 모두 깊은 중심을 돌려 함께 통일 전선 사업의 제반 정책과 임무를 구체화해야만 통일 전선 사업의 체계성, 전반성, 협동성을 강화하고 통일 전선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며 다섯 가지 관계 조화를 더욱 잘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할 데 대한 당정의 정책과 조치, 임무와 요구를 깊이 있게 리해하여 통일 전선 사업 분야에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는 주력점과 중점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결정에서는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하는 것을 당과 국가 사업의 개혁과 발전에서의 중요한 조치로 삼아 정책과 조치 면에서 통일 전선의 강대한 법보적 역할을 발휘시킬 데 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기한 동시에 제도와 기재 면에서 통일 전선 제반 분야의 혁신과 발전에서의 중점 과업에 대해 중요한 포즈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파악하며 확실히 관철 실시해야 합니다. 민심을 모으고 힘을 결집시키는 통일 전선의 정치적 역할을 발휘시키는 정책과 조치를 보완해야 합니다. 통일 전선 사업에 대한 당의 통일적 용도를 견제하고 대통일 전선 사업 구도를 보완함에 있어서 관근은 책임제라는 이 고삐를 잘 틀어주는 것입니다. 통일 전선 사업 책임제를 완비하여 통일 전선 사업에서의 당위원회 및 당원 지도 간부의 책임 내용, 수행 방식, 중점 과업을 명확히 하고 통일 전선 사업을 지도부와 지도 간부의 목표 관리 및 곳과 체계에 포함시키는 효과적인 기재를 구축하고 완비해야 합니다. 통일 전선 사업 령도 소조 운행 기재를 보완하여 령도 소조 기재와 통일 전선 제반 분야 일상 사업 기재 관계를 잘 조정해야 합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중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중국식 현대화, 중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김문우 가수가 부릅니다. 친구의 노래.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표 한 장 구하기도 어렵다는 여름 관광 열차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내용을

달에 16일 동안 신강남북을 여행하는 참대곰 전용 열차 금수 첨부호는 첫 출발 열차 티켓이 1인당 7만 6천 원의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표 구하기 어려웠고 2만 999원으로 시작하는 무한철도 휴가 아름다운 만남호는 티켓 예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름철 관광열차 인기는 사람들의 여행관념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철도와 문화관광의 깊은 융합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조문화와 조제화 개조를 거친 관광 전용 열차는 관광, 레저, 문화, 오락, 체험을 아우르는 이동식 문화방람 응접실로 변신했습니다. 중국 국가철도그룹 북경지국이 운행하는 성광 연조호는 다양한 모형 문화유산 요소를 융합해 소대형 전망창과 스마트 천장을 설치했고 승객들은 열차 안에서 민족 무용과 특색 있는 고개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천진 관광 타이머는 객차를 이동식 음악 무대로 만들었으며 중국 철도 무한지국의 무한철도 휴가 아름다운 만남호는 차량에 의료진을 배치하고 투명하고 개방된 주방을 통해 즉석 요리를 선보이면서 승객들에게 특급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중국과학원 지리자원연구소 관광센터 수석기획자 명지중은 관광열차는 전통적인 교통운송의 사회보장 기능을 넘어 새로운 유형의 식사, 숙박, 교통, 여행을 통합한 대규모 패키지 관광소비 방식으로 되었다면서 이러한 제품의 가격은 단일 소비 비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수요와 공급, 서비스 품질 및 문화적 부가가치가 함께 작용한 결과라고 소개했습니다. 동종료행 플랫폼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까지 여름 료행 전용 열차 상품의 예매 열기는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중 55세 이상의 실버 세대가 60% 이상을 차지해 관광열차 소비의 주요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년간의 육성을 거쳐 현재 여름 관광 전용 열차 시장은 점점 성숙해지고 있으며 대중적 관광열차와 럭셔리 관광열차 두 가지 명확한 트랙을 형성했습니다. 이 중 동북 관광열차는 높은 가성비로 인기를 끌며 여름 피서여행의 다크호스로 떠올랐습니다. 동종료행 휴가 부문 관련 책임자는 동종료행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동북 관광열차는 15일의 일정 기간 초원숲, 해변, 습지 등 다양한 풍경을 연결하며 1인당 비용이 약 6천원, 최저 4천원 초반으로 예매량이 전년 대비 2배로 증가했다고 소개했습니다. 럭셔리 전용 열차는 극한의 경험과 문화체험을 주제로 시장 경쟁이 특히 치열합니다. 참대곰 전용 열차 금수첨부호는 송나라와 금나라, 송나라의 운치는 미학을 주제로 하며 전 차량의 좌석이 92석만 배치되었습니다. 무한철도 휴가 아름다운 만남호의 요금은 2만 999원으로부터 시작되며 전 차량에 50여 명의 직원이 배치돼 231명의 승객을 위해 봉사합니다. 또 각 객차마다 전용 관리인과 전담 의사가 배치되었습니다. 참대곰 전용 열차 시리즈는 2025년 10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국제철도연맹 제1회 관광객 친화형 철도 서비스 시험상 시상식에서 장거리 관광 친화형 열차 차량 서비스 심사위원단 특별상을 수상함으로써 중국의 고급 관광열차가 국제적인 조문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 국가철도그룹에 따르면 올해 4월 말부터 6월 말까지 철도 부문은 신동방 특급 열차, 남방열차, 홍면호, 실크로드 몽향호, 상료심선 열차, 성광람내호, 중국 라오스 국경 간 관광열차 등 179편의 관광열차를 집중적으로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 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인생 후반전 나는 다시 가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국가 1급 가수 최경호 씨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국가 1급 가수 최경호. 그에게 가장 잘 알려진 노래를 꼽으라면 단연 드라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주제곡인 아버지일 것이다. 하지만 정작 그는 이 노래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먼저 떠올렸다고 말한다. 1963년 흑룡강성 목당강지 몽룡현에서 용남매종 넷째로 태어난 최경호는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여유었다. 당시 39세였던 어머니는 홀로 여섯 남매를 키웠다고 한다. 그는 그 시절을 이렇게 떠올렸다. 우리 집은 어머니가 모든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을 도맡아 하셨습니다. 지붕도 고치시고 닭장도 만들고 돼지도 키우셨습니다. 특히 매년 김치움을 만들 때면 어머니의 고생이 이만저만이다. 일을 하시다가 너무 힘들고 애가 나면 옆에 있던 대야의 물을 그냥 자기 몸에 퍼붓고 나셨죠. 그런 그가 아버지를 녹음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얼굴도 어머니였다. 사실 아버지 얼굴도 또렷이 기억나지 않고 아버지와의 추억도 희미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노래를 부르려니 자꾸 눈물이 났습니다. 몇 번이고 녹음을 멈춰 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은 없었지만 대신 평생 아버지 몫까지 살아내신 어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오르더군요. 그의 음악 인생은 전문적인 교육보다 순수한 열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그는 남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따라하며 독학으로 실력을 키웠습니다. 소학교 때부터 노래 경연에 자주 참가했고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그 순간이 가장 즐거웠다고 합니다. 그는 선생님을 찾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혼자 연습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라고 털어놓았습니다. 1981년 내몽골 바카토 부대에 입대한 그는 문외병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당시를 회상하며 그는 내가 노래한다는 소문을 들은 부대 관계자들 덕분에 부대 내에서도 노래 잘하는 팀으로 옮겨 다니며 실력을 키울 수 있었다고 웃으며 말했다. 제대 후 고향인 몽룡현 문공단에 몸 담았고 1987년에는 할빈시 조선족 예술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같은 해 전국 오즈컵 청년가수 TV 경연에서 동속 부문 3등상을 수상했고 그 후 1992년에는 전국 가왕가후 성악경연 동속 부문 가왕상, 전국 화음컵 성악경연 동속 부문 1등상, 전국 소수민족 성악경연 동속 부문 1등상을 잇따라 휩쓸었다. 1993년부터 중국 대중음악계의 거장인 곡건분 작곡가를 스승으로 만나 지도를 받으며 본격적인 가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창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어서 정통은 아닐지 몰라도 오랜 시간 혼자 익히며 나만의 스타일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변 음악인들의 평가는 다르다. 그의 음색과 리듬감은 매우 독특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 음악인은 저음과 고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리듬감도 타고났다. 노래를 듣는 순간 바로 최경호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징이 뚜렷하다고 말했다. 이런 독특한 매력으로 그는 드라마 삼국연의 삽입곡 강상행, 소요기 속편의 동천대로 넓고도 넘네 등 굵직한 대작 드라마들의 주제곡을 불렀다. 드라마 삼국연의는 주제곡만 15곡이었고 그중 3곡이 그의 몫이었다. 그는 중국의 역사적인 대작 드라마에 조선족이 나를 불러준 것만으로도 큰 영광이었습니다. 경쟁도 치열했기에 자부심도 컸습니다. 라고 말했다. 최경호의 이름에는 가수라는 직함 외에 애심 활동가라는 수식어가 늘 따라 붙는다. 그는 자신의 재능을 욕과 사회를 위해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1996년 첫 개인 콘서트 수익금 전액을 흥룡강성 오상사범학교에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1998년 목단강에서 홍수 우연 공연을 열고 당시 기준으로 적자는 200만 원을 리제구 인민들에게 기부했다. 2003년 연변에서 사랑으로 가는 길 자선 공연을 열었고 당시 수익금 전액으로 연변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학생 1248명을 지원했다. 그중 215명은 대학 신입생이었다. 그는 1년만 덮고 그만두면 아이들이 또 학업을 포기할 수 있으니 졸업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라고 터놓았다. 이어 나중에 사회인이 된 아이들이 직접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기도 하고 명절이면 그 아이들이 곳곳에서 전화를 걸어온다고 전했다. 은퇴 후 북경에서 지내던 그가 다시 대중 앞에 선 것은 틱톡이라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였다. 주변의 만류도 많았다. 이 나이에 그걸 해서 뭐하냐 라는 말도 들었단다. 그러나 그는 어릴 적부터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잘하는 것은 노래밖에 없습니다. 제 생명과도 같은 노래를 계속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라며 장춘의 새로운 통지를 들고 방송을 시작했다. 빡빡한 방송 일정은 그의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꿔놓았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목 관리를 하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도 줄였습니다. 방송을 제대로 하려면 몸이 받쳐줘야 하니까요. 라며 쑥스러운 듯 웃었지만 그 말 속에는 방송을 대하는 진지함이 배어있었다. 50대에서 60대 팬들이 줄을 이루는 그의 방송은 한 번 시작하면 2시간이 넘도록 자리를 지키는 관객들로 인해 금시 훈훈한 소통의 장이 된다. 앞으로는 단순히 노래만 부르는 데 그치지 않고 조선족의 음식, 레절 등 잊혀가는 전통문화를 짧은 영상으로 소개하고 싶다고 전했다. 요즘 조선족 결혼식도 서양식으로 하고 전통적인 식들을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큰 영향력은 없어도 민족적인 것이 바로 세계적인 것이라는 마음으로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꾸준히 알리려 합니다. 그는 예전에 화려했던 무대와 의연 활동은 모두 지난 일이라고 담담하게 손을 그었다. 제 인생의 후반전, 이제는 1년을 하던 2년을 하던 0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은 여전히 두렵지만 할 수 있을 때까지 부딪혀 보고 싶습니다.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중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활용 점정입니다. 그림화의 용룡, 점점, 눈동자의 종으로 풀이되는 활용 점정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장 기묘한 부분을 맞춰 완성함 또는 글이나 말의 가장 기묘한 대목에서 그 뜻을 몇 마디 똑똑히 밝힘을 비유한 말입니다. 활용점정, 중심을 포착하여 한두 마리로 똑똑히 밝힌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 요래에 대해 알아봅시다. 당나라 때 염립본이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인물이나 산수화의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수나라 말기에 유명한 화가인 염비입니다. 염립본은 가풍을 이어 어린 나이에 이미 명성을 얻었기 때문에 무척 오만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형제의 요람을 갔다가 우연하게 욕조 때의 장승료가 그린 명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이 명성에 비해 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제에서 돌아온 염립본은 많은 사람들이 장승료의 그림을 대단하게 평가하는데 이들이 모두 잘못 보았을 리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다시 가서 그 그림을 보았는데 이번에 보니 그림이 매우 훌륭했고 당대에 보기 드문 명작으로 보였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사색이 잠겼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장승료를 신선처럼 또 받들까? 혹시 내가 그림의 오묘한 부분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염립본은 이란 의문을 안고 다시 한번 그림을 보러 갔습니다. 이번에는 그림 주위를 여러 번 돌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 관찰했고 그 내용을 잘 음미해 보았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다 보니 결국 그림의 핵심을 찾게 되었습니다. 장승료를 이야기할 때에는 활용 점정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장승료가 제일 잘 그리는 것은 룡이었습니다. 그는 금릉의 안락사에 네 마리 룡을 그린 벽화 작품을 그린 적이 있습니다. 룡의 몸체는 모든 부위가 생동하게 그려졌고 비늘이나 발톱까지도 살아있는 것처럼 생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그린 지 여러 날이 되도록 그는 눈을 그려놓지 않았고 보는 사람들은 어딘가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이날은 절간장이 열렸는데 장승료도 자기 작품이 그려진 벽 앞에 나타났습니다. 장승료를 알아본 사람들이 왜 룡의 눈은 그려놓지 않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장승료는 그려서는 안 됩니다. 눈을 그려놓으면 룡이 날아오를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믿지 않았고 눈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장승료는 붓을 잡고는 그럼 제가 두 마리 룡만 눈을 그려놓고 나머지 두 마리는 여기에 남겨두지요. 여러분께서는 멀리 피해 주십시오. 룡이 날아오를 때 당신들을 상하게 할까 걱정됩니다. 라고 말하고는 드디어 룡의 눈을 그려놓습니다. 그러자 천둥 번개가 치고 큰 바람이 일었습니다. 눈을 그려놓은 두 마리의 룡이 하늘 높이 날아올라 몸을 몇 번 흔들더니 순식간에 구름 사이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활용 점정이라는 고사 성어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유래했으며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가장 기묘한 부분을 맞춰 완성시킴 또는 관건이 되는 부분을 잘하면 뜻밖의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중국 기상국에 따르면 태풍 노을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기간, 기상과학연구진은 처음으로 군진무인기 관측 방식을 통해 태풍 상륙 전 과정에 대한 고주파, 다차원 관측 실험을 전개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군진무인기 기술을 태풍 통과 전 과정 관측에 활용한 것입니다. 해당 실험은 심수시 대봉반도에 위치한 중국 기상국 저공경제 무인항공 기상보장 야외 과학실험 기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실험 기간 지속적으로 태풍 통과 영향 전후의 저공 온도와 습도, 바람, 난기류 등 핵심 기상 변수에 고도별 분포 관측 자료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동시에 무인기의 비행 자세, 항적 편차, 전력 소모 변화 등 운행 변수를 수집해 극단적인 날씨 과정에서의 무인기 안전 비행에 대한 기상 제약의 경계를 체계적으로 탐구했습니다. 전통적인 단일 무인기와는 달리 군진 무인기는 기상 하중 탑재체를 장착한 무인기 여러 대로 구성된 협동 관측 배열로 공역 내 여러 점과 여러 층에서 동시에 대기요소 탐사를 전개하고 무인기 간 협동을 통해 저공 3차원 공간에 대한 고밀도 데이터 수집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일 지점 탐측의 한계를 뛰어넘어 그내 저공 관측의 단점을 보완해 태풍 감시 측정 조기 경보 능력 향상에 실시간 핵심 자료를 제공하고 극단적인 기상 조건 하에서 무인기의 안전 비행 경계를 탐색하는 데 과학적인 데이터를 축적했습니다. 앞으로 첨단 과학기술 성과들이 선사할 더 많은 편리함을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100편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

0: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은 당에 있다고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패방의 마을 당월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광주 예술박물원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사랑의 개주봉을 전달하는 양소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 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립추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100편 무엇 때문에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은 당에 있다고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청석인은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은 당에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중요한 론단은 신시대 중국 특식 사회주의 사업에서의 당의 영도적 핵심 지위를 명확히 했으며 전당,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이 사상상의 통일, 정치상의 단결, 행동상의 일치를 강화하는 데 유리해 우리가 신시대 새 장정의 길에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정확한 방향을 따라 전진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첫째, 중국 공산당의 영도적 핵심 지위는 당교약과 헌법에서 명확히 했습니다. 당교약에서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 노동계급의 선봉대이며 동시에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이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을 영도하는 핵심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헌법에서는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기본 제도이고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가장 본질적인 특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적 핵심 지위는 우리나라의 국체와 정체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당은 당정 군민학을 망라한 모든 부문과 분야의 사업을 영도하는 최고 정치적 지도 역량으로서 전반을 총괄하고 각 방면을 조율하는 영도적 지위에 있습니다. 당의 확고한 영도가 있어야 전국 인민에게 튼튼한 기둥이 있게 되고 당이 잘 영도해야 나라가 잘 되고 인민이 잘 되며 민족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큰 우세로서 오직 당의 영도를 견제하고 강화해야만 사회주의 제도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해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사업이 줄기차게 발전하도록 추진할 수 있습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촉진하려면 근본적으로는 반드시 당의 확고한 영도에 의거하고 당이 방향을 잘 잡아주고 불패의 강대한 힘을 단합시키고 결집시키는 데 의거해야 합니다. 둘째, 당사와

0: 신중국사가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오직 중국 공산당만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중임을 떠밀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1921년에 창건된 이후 시종 중국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을 초심과 사명으로 삼아왔고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단합 인솔해 민족의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쟁취하고 국가의 부강과 인민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해왔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다시피 중국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이 있을 수 없고 신중국의 번영과 부강도 있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당은 인민을 영도하여 신민주주의 혁명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으며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고 신시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의 위대한 성과를 창조했습니다. 특히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주왕의 확고한 령도하에 우리는 오위일체의 총체적 배치를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네 가지 전면의 전략적 배치를 조화롭게 추진했으며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보완했으며 국가 운영체계와 운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일련의 중대한 위험과 도전을 이겨냈으며 당과 국가사업이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일으켰으며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행정에 들어서도록 추진했습니다. 당의 100년 분투에 빛나는 로정에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관건은 당에 있다는 필연적인 논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셋째, 전진 도상에서의 각종 위험과 도전에 대응하려면 반드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지하고 강화하며 당원의 선봉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시켜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목표에 더욱 접근해 있으며 그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는 자신감과 능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은 결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야단법석을 떤다고 해서 실현될 수 있는 것도 아닌 바 전진 도상에는 필연적으로 예측할 수 있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각종 위험과 도전이 존재하기 마련이고 아직 앞으로 얼마나 많은 올리막길을 토파야 하고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어야 하며 얼마나 많은 갓난신고를 겪어야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극복해야 하는지 모른다는 점을 똑똑히 인식해야 합니다. 영광스럽고 간고한 역사적 사명을 완수하는 데서의 관건은 당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당의 전면적인 영도를 견제하고 강화하며 당주왕의 집권적 통일 영도를 강화하고 수호하며 전체 당원의 역할을 충분히 잘 발휘시켜야 합니다. 중국에서는 오직 중국 공산당만이 두 개 큰 국면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역사 발전의 대세를 파악하며 위대한 승리에서 분발 정진의 역량을 불러일으키고 시련과 좌절 속에서 경험과 교훈을 섭취하면서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을 인솔해 그 어떤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떤 간섭에도 미혹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문제에서 돌이킬 수 없는 착오를 절대 범하지 않고 청산의 바위 틈에 뿌리 내린 대나무 같은 강인한 의지와 100리 가는 사람은 90리를 반으로 잡는다는 명석한 두뇌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역사와 실천은 이미 증명했으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 증명할 것입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상록수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패방의 마을 당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산의 공훈장인 패방의 마을 당월입니다. 패방은 력사가 황산에 남긴 공훈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당월의 패방은 다른 곳의 목조 패방과 달리 황산에서 나는 돌로 만들었으며 돌과 돌을 연결하는데 못이나 기타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수백 년 동안 끄떡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고대 중국인의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월은 포시성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포시 가문은 원래 중국 북방의 산동에 살았는데 천여 년 전에 남하해 당월의 터를 잡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포시 가문 중에 명나라 때는 관직에 머문 사람이 많고 청나라 때는 사업을 벌인 사람이 많았으며 18대에 걸쳐 장장 400여 년 동안 포시 가문은 최고의 번성기를 누렸습니다. 그로 인해 포시 가문은 가문을 칭송하는 패방을 많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패방과 사당, 민가는 휘주 고대 건물의 절묘함을 이루는 3대 건축입니다. 안위 최고의 패방을 자랑하는 당월 패방 군락은 충성

0: 사랑과 효도, 절개, 의리의 순서에 의해 배열된 7개 패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7개 패방 중 3개는 명나라 때, 4개는 청나라 때 세워 가장 일찍 세운 패방과 가장 늦게 세운 패방 사이의 시간 격차가 300여 년이나 됩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패방은 두 번째에 위치한 1520년에 지은 자효리 패방이고 역사가 가장 짧은 패방은 네 번째에 위치한 1814년에 지은 낙선호시 패방입니다. 청나라 건륭 황제는 강남을 돌아보면서 당월의 패방 군락을 보고 효도는 이 세상 최고로 높은 리치이고 경치는 강남이 제일이라고 충성과 효도, 의리와 절개를 지킨 패방의 주인 포시 가문을 높이 평가했다고 합니다. 패방의 주변에는 사당과 가오, 정자, 루각 등이 수려한 자연 속에 조화롭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당월 패방은 많은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지로 선택되기도 합니다. 포시 종사인 돈본당은 속칭 남사라고 합니다. 1561년에 신축하고 1801년에 보수를 거친 돈본당은 대들보는 굵고 기둥은 약하며 건물 사이에 천정, 하늘의 우물이라는 의미의 자그마한 뜰을 조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당 안에는 또 가문의 규정을 적은 비석과 황제의 어명을 적은 비석을 망라해 도합 17점의 비석이 당월 포시 가문의 오전날 영광을 후세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남사 외에 당월에는 청의당이라고 하는 요사도 있습니다. 청의당이란 청백하고 절개를 지키며 착한 일을 하면서 독행을 쌓는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청나라 때 포계우는 포시 가문에 남성 주인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만 있음을 보고 여성 주인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을 세웠습니다. 여사는 음양의 원칙에 의해 남성 사당이 남양임을 감안해 북향으로 지어졌습니다. 여자가 사당에 들어가지 못하던 옛 관행을 깬 여성 전용 사당인 당월의 여사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여성의 위대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월촌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포가화원은 당월촌보다도 규모가 더 큽니다. 현재 이 화원은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개인 정원과 분재 관상지로 되어 있으며 무형 문화유산과 세계문화유산, 세계기네스북에 신청 중입니다. 산과 물, 바위, 숲, 청석길, 복도, 루각, 분재를 한 몸에 모은 포가화원은 걸음마다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절경을 이룹니다. 오늘날 포가화원에는 각지의 분재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하얀 갈매기를 보내드립니다.

0: 최근 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광주 예술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광주 예술박물관의 전신은 1957년에 설립된 광주미술관입니다. 2000년 중국 공정원 모백치 원사가 설계를 주도해 광주미술관에서 광주예술박물관으로 변신했습니다. 광주예술박물관은 해주구 예원로 198호에 위치했으며 2023년 11월 30일 정식으로 개방됐습니다. 광주예술박물관의 부지 면적은 3만여 평방미터에 달하고 총 건축 면적은 근 8만 평방미터에 달하며 층고는 8m 내지 19.5m에 달합니다. 건축은 물속에 피어난 영웅화를 주제로 령남 품격과 광주의 지역 특색을 두드러지게 표현했으며 독일 헤르조그르 사무소와 화남 리공대학, 광동 건축 디자인 연구소가 함께 설계한 것입니다. 광주예술박물관은 국가중점미술관이자 국가1급 박물관으로 지상 5층, 지하 2층으로 구성됐으며 21개 전시장과 디지털 전시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1,300여 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은 4가지 친환경 기술을 사용해 50%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했으며 5개 정면 모두 광전지 기술을 적용하는 세계 최초의 공공건축물로 거듭났습니다. 광주예술박물관에는 인류문물 118점과 3만 3천 점 이상의 국화, 서법, 유화작품을 보유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전업미술전시관 중 하나입니다. 최근 광주예술박물관에서는 중국 고대 화파예술전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회화예술은 명청 시기에 이르러 중요한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지역 화파의 부상과 번영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사회구조의 변화와 지역경제, 문화건설에 대한 자각과 관계됩니다. 따라서 화파의 형성과 흥망으로부터 중국 미술사의 발전을 바라보면

0: 기법의 혁신, 심미의 변천과 새 사상의 태동을 동반하는데 이는 중국 미술의 변화를 고찰하는 주요 각도입니다. 광주예술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대 화파 작품에는 허주죽파, 절강파, 오문화파, 송강화파, 루동화파, 우산화파, 상주화파, 신안화파, 금릉화파 등이 있습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런 화파들이 령남 화가들에게 미치는 깊은 영향을 다루어 령남 미술의 발전 맥락을 그려냈습니다. 광주예술박물관은 광주탑과 길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으며 공동으로 광주의 새로운 중축선 문화경관을 구성합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사랑의 개주봉을 전달하는 양소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양소영은 절강금화의 퇴직교사로서 올해 90세입니다. 10여 년간 그가 후원한 학생 수는 연인 수로 200여 명에 달하고 기부 금액도 수십만 원에 달합니다. 그의 영향으로 그의 가족이며 학생들 모두 발벗고 나섰고 사랑의 개주봉은 지금까지도 전달되고 있습니다. 양소영은 강소성 려누낭시 관오년에서 태어났고 그 후에 남편을 따라 절강 금화에 왔으며 선호하여 현지 아반소학교, 영강시 고산소학교, 레포소학교, 레포초중등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93년에 퇴직했습니다. 그는 또 2011년부터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양소영을 잘 아는 사람들은 그의 후원 방식이 남들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학습 성적이 좋으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후원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양소영은 성적이 그다지 좋지 못한 학생들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양소영은 이러한 아이들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데다 학습 성적까지 좋지 못하니 성장 과정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기가 일쑤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되찾아주지 못한다면 앞으로 그릇된 길로 들어서거나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 있기에 올바른 인도를 통해 사회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양소영의 후원은 단지 한 번의 기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시간만 나면 이들의 집을 방문해 온기를 전합니다. 90이 넘는 연세에도 양소영은 설명절 때면 학생들 집을 일일이 찾아 보조금을 전합니다. 명절날일수록 학생들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따뜻함을 전하겠다는 양소영의 소신입니다. 후원 대상을 선정할 때도 양소영은 학생들 집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실제 상황을 요해합니다. 그는 이렇게 해야만이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놓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양소영의 후원은 물질적 지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들을 챙기고 그들의 성장과 함께합니다.

행여나 기억력 저하로 아이들을 잊을까 봐 그는 상자 하나를 준비해 아이들의 자료를 남겼습니다. 학생들의 기본 정보와 연락 방식이 있으니 언제든지 그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가정 방문을 할 때도 양소영은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함께 미래를 계획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돕고 있지만 그가 교사로 일할 때 그는 또 다양한 방식으로 어려움에 처한 아이들을 도왔습니다. 양소영은 자신은 100의 힘을 가지고 있다면 200의 힘을 써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학생들도 양 선생님은 온 힘을 다해 어머니 마냥 학생들을 돌보는 선생님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1965년 강소에서 절강으로 와 출근하게 된 양소영은 처음에 사투리가 통하지 않아 학생들과의 소통에 어려움이 존재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매 학기마다 아이들의 집을 세 번 방문했고 이로써 아이들에 대한 묘해를 늘려갔습니다. 한 학기에 세 차례 가정 방문을 배치했습니다. 학생들 집이 보통 산에 위치해 늘 산을 넘어야 했습니다. 이 산을 넘으면 앞에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가정 방문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교육의 질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양소영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학비를 내지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는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먼저 학생 대신 학비를 지불했습니다. 강소에서 글을 가르칠 때도 한 학생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구체적인 상황을 요해한 후 자신에게 배급된 식량을 학생 집에 보냈습니다. 먹을 것이 넉넉치 못했던 그 시절, 설탕과 만두는 귀하디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당시 양소영 내도 가족 성원이 많아 생활이 어려웠지만 학생들이 찾아오면 늘 만두를 설탕에 찍어 먹을 수 있도록 대접했다고 합니다. 양소영은 비록 출세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사업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미안한 부분 없이 착실히 완성했다고 말합니다. 아껴 먹고 아껴 쓰면서도 학생들을 돕는 일이라면 늘 발벗고 나섰고 오랫동안 꾸준히 견지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도우려 애썼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 묻자 양소영은 보답하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양소영의 부모님은 그가 어릴 때 이혼했고 그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수학교 4학년에서 5학년으로 올라갈 때 교과서가 2권에서 5권으로 늘었는데 돈이 부족해 마련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소영은 동학들이 쉬는 시간을 타 교과서 내용을 베꼈는데 아무래도 진도를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수업 시간에 곁눈질로 옆에 앉은 친구의 교과서를 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학업 성적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5학년 하학기가 되자 할머니는 양소영에게 공부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교장 선생님은 수학교 단계의 모든 교과서를 사서 저에게 선물했고 학비도 면제해 주셨습니다. 교과서가 생긴 후 저의 학습 성적은 단번에 올라왔고 그해 반에서 2등이라는 성적을 따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도 양소영은 가정 형편 때문에 여러 차례 학업을 중단할 뻔한 곤경에 직면했었지만 그의 강인함과 친척 이웃 등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난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조학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도 도움을 받았었는데 이제 와서 제가 가만히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은혜로 은혜를 갚고 사랑으로 사랑을 갚아가려는 것이 저의 신념입니다. 어려움으로 물든 지난 세월을 돌이키면서 양소영은 끝내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며 그들의 분발 정신을 불러일으켰으며 나중에 이 아이들도 이러한 긍정적 에너지를 이어나가기를 당부했습니다.

0: 90세 고령에도 양소영은 여전히 아이들 생각뿐입니다. 자기 자신한테 좀 더 아끼면 아이들에게 좀 더 많이 해줄 수 있다는 마음가짐과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진심이 특히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깁니다. 교과서를 살 돈이 없어 학업을 포기하려던 여자아이는 학교와 나라의 도움으로 계속해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커서 그는 직접 아이들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은 학생들도 후원 대우에 합류하도록 해 자신이 받았던 따뜻함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선의는 이처럼 한 세대 한 세대 이어지며 세상에서 가장 큰 힘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산 그리고 나무를 보내드립니다.

0: 오늘의 문화술래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립초와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립초는 가을철에 들어선 때라는 뜻입니다. 립초 때에는 가을철의 특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더위는 여전히 계속되며 하지와 추분의 바로 가운데에 해당됩니다. 음력 7월, 양력으로는 8월 7일이나 8일경이며 이날의 태양 환경은 135도입니다. 옛 사람들은 립추 15일간을 5일씩 끊어서 세계후로 나눈 후 매개후의 특징을 잡아냈습니다. 초후에는 서늘한 바람이 분다는 말이 있듯이 립추 후에는 우리나라 대부분 지구에 북으로부터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서 사람들에게 시원한 감을 줍니다. 이후에는 흰 이슬이 내린다는 말이 있듯이 낮에 햇빛은 강한데 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어와 온도 차이가 크게 생기므로 곡식들과 밖에 있는 기물들에는 령렁한 이슬이 맺히게 됩니다. 3후에는 쓰르라미가 온다는 말이 있듯이 이때의 쓰르라미는 기온이 알맞춤하게 되자 나무가지 위에서 신나게 우는 것입니다. 립추라는 말 자체가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다는 뜻으로 이때로부터 립동 전까지 3개월이 가을입니다. 어쩌다 늦더위가 있기도 하지만 7월 7석을 전후해 밤에 서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이때부터 가을 차비가 시작됩니다. 특히 이때 김장용 무나 배추를 심고 9월이나 10월 서리가 내려 얼기 전에 거두어서 겨울 김장을 대비합니다. 벼농사의 성패가 결정되는 시기로 벼가 누렇게 익을 수 있도록 논에 물을 빼주기 시작하며 옛날엔 맑은 날이 계속되기를 기원하는 기청제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김매기도 끝나가고 농촌도 한가해지기 시작하니 어정 7월 건들 8월이란 말이 전해졌습니다. 립추라 해도 더위는 여전하여 늦더위가 계속됩니다. 이때쯤이면 변론에서는 목도열병과 고온이 지속되면 주로 발생하는 벼 멸구의 피해가 심해 목도열병은 일반 벼에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이 시기는 출수기로 쌀 감수와 직접적으로 연관되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방제해야 합니다. 작은 실수로 잘 지은 농사를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뜻밖의 복병인 사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리는 한 달에 음력 2일에서 4일, 17일에서 19일 두 차례 생기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때가 음력 7월 보름 전후인데

0: 백종 부근에 사리 현상이 드높다 해서 백종사리라고 부릅니다. 바다의 수면이 올라가는 사리 현상은 태양과 달의 위치가 지구, 달, 태양 또는 태양, 달, 지구일 때 태양과 달의 인력이 합쳐져 지구의 바닷물을 끌어당겨 생깁니다. 이로 인해서 바닷물의 수위가 최고치로 올라 낮은 지대 농작물에 피해를 끼칩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옛날 우리 선조들은 기존의 재래종을 약간 개량한 벼씨로 벼농사를 지었는데 그 밥맛이 좋고 매우 찰졌습니다. 또한 볏짚의 길이가 길어 소의 사료로부터 초가지붕, 가마니나 거적, 새끼, 녹근 재료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1: 독서는 무엇일까요?
2: 독서는 진정한 햇살을 마음속에 머물게 하는 것입니다.
1: 독서는 우리들을 진정한 강자로 키워 과감하게 선택과 도전을 마주하게 합니다.
2: 책 속에는 눈앞의 현실뿐만 아니라 시와 같은 아름다운 세계, 먼 미래가 펼쳐집니다.
1: 책 속에는 가장 조용하고 변함없는 봇이 있고 가장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현명한 상담자가 있으며 가장 인내심 있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2: 책을 읽는 것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서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1: 책을 읽는 것은 삶의 식량을 얻는 것입니다.
2: 우리 함께 책이 선사는 봄빛을 느껴봅시다.
3: 노래 민속놀이 좋을 시구를 보내드립니다.

가르다라히 스위샤오 반나 태군의 흘그럭은 그르드는 허렉 또우야 흥하이주 웃나롱 대흘레게 내른돌 그마르잘 신길을 야르제 반단에 바이야 후에 또는 빈대가 맞을라 잘잘 힘을 내갈 거리 아래도 되는 악불릉을 또야 흥하이쥐 흘러게 내린돌 음을 해자 침글은 야르지 내글란네 해자가 막내여러분 뭐하 문근 잠깐 도로 가를 도심당은 제일 잘 막장인 안가 아르긴 나가 태식인자 두사월란 자라 둘레들을 나갈 벌치 지스크린 황호다 아이는 타라 대결자 잠깐 영는 사글 들어 차탈라 탓 잠깐 알던 격은 털끝만 타발자 망군 웃음 구름을 잡아 만다워든 하지 도로세한 텀 흑돈들 실가가 등망대 분대면 들면해 만다는 실내가 나르자 얼굴로대 주름 줄이 들란 타다닥 죽이 남은 깨라겐데 다끔만 타발자 막먹엔 저거를 마트 들란 타다닥 마트 죽이 남은 깨라겐 푸시끔만 타라 헛뜸바가 나간 헛뜸 헛달라 타다닥 헛알든 깨라겐데 그래 주대해 그러먹엔 흠을 들을 꿈은 달라 탓다만 군대엔 아웃 아인 타라 대결잣 나를 타는 버릇 난 자는 결발잣 엽신 화대 꿀음 지군대들 들개갓 녀석은 내 두려 방을 보는 달아자 내려놓은 조력 벌라 아픈데서 벗어만 녀코 허일 깨릇 군대는 달아자 내린달든 빈짐 버릇 다른 결룩결룩 깨만 사실이도 하락다리 세진알든 달락 세금 나는 깨를 타다 착한 알든 더불었구다 덩린 얻어 깨렵자 내면 깨득 예브르 발라도인자 녀석 알든 빈짐 묻은 우조사가 깨렇잣 이두분 주름 허일 탈든 내기 조세길란 원돈은 내린이 고기적인 외이다 웰파이 단단해 바이야 쭈니깐 저기 역기 바르레군 가라 뚜신아 배치가 허이길 강일랑도 시부르니 약기 악돌은 내린 부이텐 내리갓 웰일란 그기히 바이다 악돌은 내린 깨만 머리디도 데려라 쪼우찬 예노딩은 제일라 떡락인 웨이다 짠짠에 가지를 봐 짠지덕은 벗을까 잠인허이를 타라라 하는 덕을라 시샤발딕 유엔사이에겐 다른 접전 하마가 충장관어다 지르치주 떡락 박딘회 바이후자탕 지린인회여 예노딩네 두릅은 하락 내무디 그제덕내가 바라구래도 군적이노다 연사이 단다 떠들어달라 하얗댔나 중이제 후대들라 하이징갱갱 옆대제 후대들라 떠라날 내문을든 척질레흔 시진바보 갱장타이네 떠르탈 돌주화르만 눌기 떠라기 뚝끝 탓기노이다

근데 뭐라고 막 쫓겨는 막상 소름이 저라긴 버릇들은 하이자 준쇼관 집스득이 흘려든 순쇼관 나는 냄리기 흘려가 사이 등기난 부르든 뭐가 뜨텐든 잘라든 가래자 여분유기 가시까 장식이 작은 부르든 탄 겨울 테러지 장주 지르고도 겨울이 상사 주장고 주중부 적은 여당을 해해도를 질르기 장준 안 산단 알더라 데일리 안내간 회굿 아바다바 자필잣 아름고분 허치놈 아름다가 날산 아라치때 선무디 아군나군 사들낫 아따훌릉가 도단 안가슈꺼 자들만 아득같긴 집숙 빙치자로 성글잣 아훌릉가는 반 절아주는 마티잣 쩌우산 옛누딩 왔다 떠나다르쩍 몇등 여부경 질르 떠나다 생매들 꾸네 마렌들레 왔다 쇼트길 작대내들라 월드님의 쇠단다 운대로 된다는 잘래는 적지 직군 갈을 벌벌 습벽이 벌만 빠르세군 갈라 인질인전 따훌레로 왔다 없는 장준 전략 부르가 말든 얼! 뭐라 딜라베 신랄든 내일에 내들라 이는 쇠단다 젤그마우 왔다 달라기 떼버리가 떠서는 돌붙이고 뛰기위대 후 조창인 후레네 운들이 샤르톡벌뚜레브 대산 세길이위들 어른 장주인 지능인 이만 소간 난 홍벌도 없지 잡으린 아이사르 내게 세질벌 잘긴 읍으스 못벨에 젤르긴 디하가르 예북벌 장준 지르긴 차지사 돈다히 두르분 익셜톡 세질은 막차 얼른 지륵 장준날 늑 흐문 도그르지와 헬차지 호특근 일어나서 화차 토겐 와등 두르분 다친득 치모 성석디무 베벤 내려내 아무것도 그렇다 삼각다 비슷한 호문 체험을 어디니 이만 가라노라 은 위드 과천 등은 옛 체력이 다가구는 멀뜩 돌다 드치란 어느 체력인 돈 늘 반단의 체력이 성성그득 버렸대 장준 나라바 종장관 치파이관 체력의 너희도 대기 대란 체력이 흐려져 현차지 성사라 관다연사이 예다가르벨 어느 장준 지륵 겔레자하리 성사후 흐르테 대두가들의 발벌 여우천샹 동다다른 탕워시히 떳들어서는 내문협 벌흑선 돌단 말해 시샤월딘 장준 체력벌 중요한 언니 손들 하루 멀든 더도할히힌 사구린 더할 시샤왕은 옛도 서울가 이내후 돌단 열히드 군이 열드르와 첩친 가비아베 군체기 샹날이 훗단 중요한 언니 아르분 내문 내진 왕날이 멜디히치 딜후 돌단 차첼 신강 일딘 일내자하 호르차벨에 오르실승까지 오르지벌라 오르흐든 질기 오긴차자치친 하다른 개벌 해시질벌라 해실레흔 후니 해차자치친 퇴리한 두순누구에벨에 월진여흔 오르게메르와 월진왕인 허박은 타이서 예리히치카르다레 으가라르 이륵딘 호태 너네들라시히치카라 차지리 창타월건 고친듬은 실드 활자치르기 달래가 남자 기자구의 남태 구르바구 집대 악매를 호르둔 아름내 호이근 신어 아득인 집수 호자 아름내 호친 유허 아름내 맞더선 혈내 맞더선 허일내 맞네 돈티 행능자 노체가 벌업스루든 세진이 월월 고친듬은 훈이 살라가 납치 탐마스 내일 얼

0: 자식의 장주는 성실랑 동네 더 대잘르기 악뜨는 홀라고 홍홍주면 안 가도 가달해지 아득든 집득 진비 나도 아가린 남들 겸맞게 알미야지 탐발을 돌게 알다히 헐벗게 아버지 장준 나를 도와드 잠만 해게냐 임쇼로이 자이 빈딘 동네와든 자버리라이 살아남밀게 장준 질르기 고천된다 잠만 해가 쇼들래 날랑날리 잠만 해가 마등 악기 던글봐 대도 나를 내 장만 해가다 땡라가 낫기 던글지 꽃을 가지라 못들게 젤렌 가지라 황글버 문이 여자 치르는 그 장금 꽃내 동북이 오잖아 해대 여자 치르긴 내도 벌진 대화색인 오잖아 바까바까 헛기로디 바섬홀랄 두는거지 바르가 솔사 모두 없이 졸라가 대실 길치지 헛기로 헛기로 간지르다 섬홀 바사를 두는거지 홀은 없어 못 바르가지 혹 예술 데리지 대로 왔다는 게 잠을 자기 둘이 힘을 아빠 딜러기 울기를 벌벌 아따 살라 벌디기 산든 뭐든 오래가 되길래 살라 렙지 일맨마 샷들 울거를 개등이 챈다 살라 왓기 넌내쇼 아빠길래 울기를 벌벌 알던 도련의 주름된 장주의누 나라도다 쇠왈롱 친후이롱을 루어진강 어디엔 꼬라분 자로 장주네 임초가지린 엿
1: 도란돌
0: 디릭단 월진
1: 냥냥 타이서간
0: 으라덜드와 아북 바왕 리문드 친위원사의 날도 탐가시 어떻습니까 도와야겠지 골반 자루 장군 호모르차 소르글은 아수지 에두가 하미가 얌지 한바스 뭐 도와야 바르투르 우나 성퇴두르 얀 주후기 홍라 동주후기 가지라 찌르지

아한의 발전이 쇠발롱신 안가두다 대전 아르베머네 냥냥 사이즈가 함께 시스무에디디나 알다테 벌제 아따테노 대생돌벌 여가르디라갓 아또 버레벌한 인체나다 하신치 훌탁디 알덴들린이 냥냥 다이스가 으레돌회레 응기 젤라르 바스티 눈던 명무스티야이 안가두근 진휘롱가 뭐지는강아 아희간 벌벌 대신 대신 혈글 제제 우대이로왔던 대든 벌벌 서글 저르벌 우네헤헤르 헤헤 보이인 배대발 타이브 냥냥한 얼절 벌라 돌굴 이기 뒤더 탁슨 들뜨고 활게 야오 귀가 무사 벌써 자그랑나이 안하자가 탕물디인 고름두가 하루에 하네 위두를 벌불 어묵대 홍은 우더 된걸 두리기 바라갓 두릴 잊진 성아핫 니근 위 탕월 되기 졸았음 임무이 팀 능은 어묵대 홍은 배나 될렌 팀훈 잊게 샤틀 대배들 두시문이 도어드 대다 나도 툴 권매 장준의 더들 박기지 배간 권트르그쩍 월디간 응글장만 할라 대흐는 월디간 잠을 믿은 그 외로울이